0: 줄강단 줄강단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라는 이스라엘 남쪽과 유다로 갈라지면서 이 유다의 왕이 르호보암, 그 다음에 아비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아사. 그래서 세 번째 아사 왕인데 이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왕들의 어떤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무기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귀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앞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그대로 보면은 2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를 짓고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이제 앞에 아사가 왕이 되면서 이런 개혁을 이루어 갑니다. 그 아사의 실질적인 개혁이 15장에 가서 보면은 1절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계속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쭉 이렇게 7절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들로 이어집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8절 속에서 같이 봅니다. 다시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나흥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그 다음 절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자,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렇게 아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많은 백성들이 봐도 이 아사가 무엇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한다. 이게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한다. 이거를 보니까 오늘 아사는 어느 나라 왕입니까? 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돌아온 사람이 누구라?

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는데 그 유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이 유다가 점점 더 강성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남쪽 우리 남한이 좋아지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을 많이 해가 오는 그런 과정과 같은 그런 이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해서 다 돌아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이 16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 아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를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사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이 아사 아들이 어머니의 태후를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빻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것을 태워가지고 기드론 시내가로 내어버리는 그러한 일까지 행하는 것이 이 아사 왕의 대단한 그런 결정들입니다. 이러한 이 아사가 그렇게 지금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이렇게 했던 아사가 16장에 가서 이 한 왕을 이렇게 세 장 정도 표현해 놓은 데가 성경에 거의 없어요. 전부 반장 정도, 뭐 많으면 한 장도 이런데 아사는 14장, 15장, 16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45장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적으로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1절에서 가서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1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지라. 자, 요거 라마라는 말은 이게 라마를 건축하여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이 유다로 와서 유다 땅에서 라마를 건축했다. 이 말에 라마가 뭐냐고 하면 요새 길을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사 왕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지방의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서울 근간 전체에 라마 요새라는 이러한 성벽을 만들어버린다. 결국 바아사가 이걸 만들었지요. 이것 때문에 자, 이 말씀이 나오니까 그 다음 절 2절부터 말씀을 계속 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다세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 다음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라 하라 하매 그 다음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다한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그 다음 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 다음 절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말은 게바와 미스바 하나는 성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 이래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을 만드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이거를 한편으로 보면 좋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다는 성을 만든다는 자체가
만리장성을 우리 쌓는 그 중국의 어떤

큰 것과 비슷하게 이건 인간적인 절대적인 표현이고 미스바는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찾겠다는 그런 이 그 아사의 어중간한 그런 정책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 그때의 선지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 다음 절 중요한 말입니다. 구수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바하사가 와서 라마를 건축을 하는데 그 라마를 건축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던 당신은 어디 가고 이 베나다시라는 이 왕에게 가서 다메섹에 있는 베나다스를 찾아가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은금 그 다음에 궁궐에 있던 모든 곳간을 털어서 은금을 다 가져다가 그 베나다스에게 주면서 우리 대신 사와주시오. 그래서 베나다스 와서 바하사를 쫓아냈죠. 거기에 있던 거를 전부 다 갖다가 성을 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제단을 샀는 이게 아사의 행동이에요. 이때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 앞에 나오는 선지자 하나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구수 사람하고 싸울 때 군대가 우리가 그 군대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띄워줘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하여 군사 100만 명 그 다음에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그 다음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는 아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강한 자 약한 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주 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따라서 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뭐나건대 크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 말씀이 요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5장, 16장 고 가서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구스 군대 지금 요 14장 첫 시작이 오늘 여호와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다 도망했다 그랬죠. 그 구스 사람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예, 요거 100만 명이 생각나는 사람은 침에 안 오는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으니까. 구수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 그 다음에 그, 이 병거가 몇 대요? 300대. 그래서 이 100만 명과 300대의 그 강한 군대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당신이 했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못하고 있는 은금을 다 끄집어내 가 그거를 다메섹에 있는 베나닷 왕에게 갖다 주고 또 그걸 다 끄집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부 다 갖다 줘버리고 그래서 지금은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 이거를 하나냐라는 이 선지자가 와서 이 아사 왕에게 말을 했더니 16장 10절 말씀입니다. 1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가 그래서 사람들은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그래요. 누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누가 다른 사람에게 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러면은 아 맞네 내가 그게 잘못됐구나 이거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은 있는 데서는 괜찮은데 없는 데서 뒷방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불평을 한다든지 불만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아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에게 노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 화를 백성들에게 또 학대를 했던 이 아사왕의 말씀 오늘 여기서 아사왕의 행태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아사왕은 16장 1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 그 다음 절에 가 보면은 아사왕이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여기 기록되고 그 다음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미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따라서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또 이제는 죽을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에 병이 나서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까지 왔지만은 이 아사는 그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의사들을 의지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만에 죽음을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의 군대는 적게는 30만이었고 그 다음에 베냐민 그 백성들 중에서 활을 쏘고 어떤 작은 군사가 28만 명. 그래서 이 적은 그런 여러 가지 부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100만 명이 넘고 또 병거가 300대가 넘는 그런 대군을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그럴 때 아사의 중심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강자와 약한 자의 사이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입니다. 아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아사가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아사의 치세 왕이 되었던 이 아사가 모든 것들을 왕 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 지금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심지어는 어머니를 태후를 폐회시키고 그 섬겼던 우상을 전부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불에 다 해서 기드론 시내로 던져버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사였다는 것이죠. 그런 이 아사가 왕으로서 점점 더 자기의 삶이 이제는 왕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 자리

내가 돈독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제는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의 모든 여러 가지 내 삶의 지혜, 내 삶의 승리,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을 절대적으로 이루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좀 변해지고 내가 좀 살만하고 좀 잘 되어가니까 그 능력이, 그 믿음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 아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 결국 이 아사가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발에 병이 나서 죽을 그 시간이 되어도 이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아사가 그랬던 뭐 누가 그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기도했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하며 찬송 한 곡, 복음송가 한 곡에도 눈물을 흘렸던 내 모습 참 그때는 많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옛날에 불렀던 찬송가, 복음송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불렀던 복음서가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어서 오래 살 것 같지만은요, 우리 인간은 때가 되면은 다 죽게 돼 있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젊어도 가야 되고, 연세가 많아도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불러야 가지.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겪은 코로나, 이제는 암을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 불치병이 없어진 것처럼, 전 세계가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암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더 많은 그런 불치병들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죽은 숫자가 34,094명. 이거는 우리나라의 죽은 숫자가, 우리나라에만 코로나 나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34,094명.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요, 죽은 사람이 700만 명이 넘는다고 추산을 해놓고 있고요. 이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미국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90만 명 이상이 죽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10만 명 이상 죽었습니다. 우리보다 3배 이상 일본이 더 많이 죽었어요. 이렇게 이것 때문에 코로나라는 병 하나 때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그 후로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숫자를 계속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지금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의술 발달했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또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의술을 발달해서 오래

0: 살면은 의사들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평균 수명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은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의사는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도 빨리 죽는 게 의사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술이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니지요. 어떤 약이라도 그 약이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의사를 만나보면 그 사람 만나면 영원히 살 것처럼 보여져요. 텔레비에 나온 사람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런 게 나오는데 보니까 그 말만 들으면 온몸에 살도 다 빠지고 막 건강하게 이건 안 죽을 것 같아요. 약사들 약 이야기 들어보면 이러면 약사는 이거는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아. 그런데 그 약사, 그 의사가 더 빨리 죽는다니. 이게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를 이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면은 세상은 뒤집혀지는 것이고 이거는 짐승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하고 정말 우리 하나가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국민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고 이 나라 정의와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2월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기도가 이 강한 모든 군대를 다 이긴 것, 이 전쟁의 힘은 사람의 강한 군대와 약한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이 한 달 동안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이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사가 정말 믿음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모든 것이 평정이 된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사가 위대했구나, 아니면은 성경에 많은 여호사밧이 위대했구나 이런 생각 가지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내 중심에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그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주일 강단 지금까지 포항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84-0739번, 054-284-0739번 포항 양포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본인 소개를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예, 저는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현재 21년째 의료 사역을 하고 있는 외과의사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0: 네, 의료 선교사세요. 마다가스카르.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그 큰 아프리카 대륙에 어디에 있습니까?
1: 예, 마다가스카르 이름이 되게 이쁘잖아요. 마다가스카르 대륙의 남동쪽에 인도양에 있는 커다란 섬나라고요. 우리나라 남한의 한 6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0: 아프리카 대륙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남동쪽에 있는 커다란 섬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마치 뭐 한반도 옆에 있는 커다란 섬 제주도처럼.
1: 네, 맞습니다.
0: 네. 풍경이 아름답겠어요.
1: 그렇습니다. 한 8천만 년 정도가 무인도로 있어서 지구의 태고적 아름다움이 잘 간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0: 관광객이 많이 가겠네요.
1: 요즘에 신혼여행도 많이 오고 인기가 좋습니다.
0: 자, 그곳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신데 인구는 얼마나 될까요?
1: 지금 한 3,300만 정도 되고요.
0: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저는 처음에 그 마다가스카르에 갔을 때 마다가스카르가 의사가 너무 없더라고요. 너무 가난해서 먼저 의사들을 찾아가기도 되게 어렵고 마다가스카르 병원들이 진료할 수 있는 어떤 장비라든지 기구도 없어서 환자를 찾아가는 이동 진료를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0: 네.
1: 이것도 너무 끝이 없다. 그래서 주로 환자들이 사는 곳에서 그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현지 의사를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의사를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현지 의료 시스템을 좀 개발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마치 해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병원을 만들고 또 학교를 세웠듯이 그렇게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계시네요. 바쁘시겠어요, 선교사님?
1: 네, 그렇습니다. 일이 끊임이 없습니다. 예.
0: 작년에 안식년으로 고국에 돌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떠나실 때가 되어 가나요?
1: 네, 이제 다음 달에 출국 예정입니다. 예.
0: 사실 선교사님들에게 사역지 선정이 참 중요한데요. 왜 아프리카, 왜 마다가스카르로 결정을 하셨는지 참 궁금하네요.
1: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기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나라는 결정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선교 훈련을 받을 때 가장 의사가 필요한 나라를 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오지 선교회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마다가스카르가 의사가 가장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를 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질병을 생각할 때 우리처럼 어떤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병 원인이 그런 거에 의해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타부 이런 것 때문에 타부를 어기면 그거에 대한 벌로 질병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저주를 풀어야 되는 네네. 걸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당한테 치료를 받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미신과 저주에 의해서 네. 지배를 받고 있네요.
1: 네. 과학적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그런 병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현대 과학적인 치료가 많이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군요.
1: 네. 의사를 모르는 동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치료한다고 하니까 거기는 무당만 환자를 치료하니까 저희를 외국에서 온 무당이라고 이렇게 했고
0: 네.
1: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랑 그 환자를 치료하는 영역이 겹치니까 경쟁자로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쪽 무당하고는 다르게 이제 현대 의약품도 사용하고 마취제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그쪽 무당들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0: 결과물도 좋고.
1: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여서 무당들의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0: 네.
1: 그런 상황에서 위협.

0: 도 좀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도 되고 때로는 무당들과 이제 협력 관계도 잘 맺어지게 돼서 저희들이 무당을 일종의 그 파트너로 삼아서 현지인들에게 이제 좀 그 약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하고 무당들 중에는 크리스찬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 대단합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외과 전문의신데 그곳의 환자들은 주로 어디가 주로 많이 아프신가요?
0: 의사도 없고 특별히 외과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그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질병이 너무 깊어지고 방치되어서 심각해진 그런 병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흔한 탈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거대해진다든지 그러니까 탈장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보통 뭐 10분에서 30분 수술하면 되는 탈장이 너무 수박만큼 커진다든지
1: 손을 못 쓰는 상태가 되니까
0: 염증이 그냥 간단히 물로 씻어만 줘도 나을 염증이 정말 너무 깊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 너무 심각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암도 초기에 진단하면 부분 절제만 해도 되는 것들이 몸에 너무 퍼져서 늦게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1: 네, 안타까운 상황을 많이 만나실 것 같습니다. 그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0: 한 사람이라도 그 더 만나야 되겠다 하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한 두세 시간 수술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두세 시간 수술하니까 이 질병에서 해방되는데 내가 두세 시간만 고생하면 이 사람이 평생 질병에서 자유로워지는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두세 시간만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해주면 이 사람은 평생 자유로워진다. 이걸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러 다니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평생 이고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덜어줄 수 있는 도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예수님께 맡기면 될 것을 자기가 다 끌어안고 무겁게 짓눌려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분들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참 잊을 수 없는 만남들 많으시죠?
0: 네, 맞습니다.
1: 방송 가족들에게 좀 소개해 주세요.
0: 제가 만난 환자들 중에 태어나면서부터 방광이 두 개 있었던 환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방광이 두 개 있었던 환자는 그 태어나면서부터 방광이 두 개였었는데 방광 하나가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이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가는 길이 없었던 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뱃속에 커다란 물주머니가 있었던 환자인데 40살이 넘도록 그 커다란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자였거든요.
1: 네.
0: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물주머니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이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치료해 줄 환자가 없었다.
1: 의사가 없었다.
0: 네.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그러네요.
0: 뭐 그런 분. 그리고 어떤 분은 또 한 40대 되신 가장인데 탈장인데 그 고환이 거의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오신 분인데 딸이 4명이 있었는데 2살 때부터 탈장이 있었는데 40년 되니까 이 탈장이 40년 되면 어느 정도 커지는구나 하는 그거를 볼 수 있는 케이스였는데 아빠가 병이 오래되니까 온 가족이 너무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질병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질병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요.
1: 네.
0: 그런 것을 깨달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단지 정말 몇 시간 수술로 해방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의사를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네. 어떤 식으로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0: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말보다는 이렇게 그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주고 그 아픈 환자 곁에 있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환자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는

0: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감사해하고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슬림 지역에 가서도 네. 처음에는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사역을 많이 방해했다가도 동네 리더십들이 웰컴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1: 또 예수님보다는 선교사님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겠어요.
0: 저희가 유명해질 때도 있죠.
1: 그러니까요.
0: 그런데 저는 항상 주님의 종으로 충성돼 일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렇게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마다가스카르에서 선교사역을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선교사 역을 하시는 의료 선교사 이재훈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계신 지가 20년이 넘으셨어요, 선교사님.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뉴스를 접할 때, 고향을 생각할 때 마음감이 교차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1: 해외에 있다 보면 거리가 되게 멀지만 고국 소식이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0: 더 크게 들린다.
1: 예, 그래서 항상 고국 소식에 귀가 더 열려 있고 대한민국이 잘하면 더 크게 응원하고 네. 고국에서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더 슬퍼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국이 잘 되기를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0: 대한민국이 워낙 역동적인 사회라 좋은 소식도 많고 네. 또 안타깝거나 아쉬운 소식도 많잖아요.
1: 네.
0: 특별히 선교사님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뉴스들은 뭔가요?
1: 저희가 그 지금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해외에 있다 보니까
0: 가족이 같이 계시죠?
1: 네,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저희가 막 달라지는 것을 피부로 막 느끼는데요. 그 전에는 저희가 마다가스카르에 있을 때 북한에서 왔냐고 막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중국의 한 변방처럼 이렇게 얕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한류가 굉장히 퍼지고 저희 가면 이제 막 악수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좋아하고 어느 때부터는 저희를 대우해주고 이제 공항 나가면 코리안 패스포트 보면 이제 친절하게 말 걸어주고 이런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0: 고국이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네요.
1: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강하고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0: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방송 전에 선교사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0: 몸이 좀 안 좋으셨다고요?
1: 저희가 2008년에 안식년을 하고 오랜 기간 거쳐서 이제 안식년을 두 번째로 하는데
0: 쉼 없이 달리셨네요.
1: 예, 그 몸이 좀 탈진이 왔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

0: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복음 속에 거하시고 주님만 생각하는 선교사님께서 탈진이 온다. 그래도 탈진이 올 수 있군요.
0: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좀 많이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탈진이 왔을까? 한편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뭔가를 스스로 끝내고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했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기간, 리포트, 성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잘해보려고 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그 교제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선교 사역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참 깊이 있게 다가오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뭐 저희 극동방송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열심을 내기보다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데 더 주의를 좀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네.
1: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동안에 아내와 항상 하던 것들이 이제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침에 계획 짜고 밤에 반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프로젝트가 막 진행될 때는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달려오는 계속 그런 시간밖에 없어서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그 안식일처럼 중간에 꼭 쉬고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하는 시간들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1: 네, 기본으로 돌아가고 다시 세우는 것으로 안식을 시작하셨네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고충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으실 텐데 어떤 공동체가 있으신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0: 일단은 그 마다가스카르에 저희 그 현지인 팀이 사역을 지금 잘 이끌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감사할 거는 저희가 이제 현지인을 교육하는 프로젝트를 할 때 한국에 계신 그 선교사님 두 분이 신경외과 선생님하고 산부인과 선교사님이 3년을 작정하고 저희를 도우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마다가스카르로 오셔서 저가 하는 일을 보고 혼자서는 너무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서 저와 함께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없었으면은 너무 힘들 뻔했는데 그분들 덕분에 잘 견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은 정말 형처럼 너무 자애롭게 이렇게 잘 저를 보살펴 주셨고 또 산부인과 선생님은 또 자매처럼 너무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이렇게 동료가 되어주셔서 그분들 덕분에 이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잘 끝내지 않았나 그런 그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1: 네.
0: 제가 살아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정말 중요한 분들이네요.
0: 네, 소망교회 의료 선교부 소속이시고요. 장태식 선교사님과 유진아 선교사님이십니다.
1: 감사한 분들이네요. 누구에게나 슬럼프가 있고 또 위기가 있습니다. 이재훈 선교사님께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언제였고 또 어떻게 주의 은혜로 통과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저희 아내와 저희가 그 지난 20년을 돌아볼 때 항상 위기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1: 항상이요?
0: 저희가 이제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 마치 바다 속에 물이 이렇게 거의 목까지 이렇게 차 있는데 파도가 넘어오면 겨우 이렇게 목을 한번 내밀고 숨쉬는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항상 위기 상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언제였는가?

0: 이렇게 보면 한 세 번 정도 큰 파도가 왔었다 이런 생각인데,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그 후원 주 후원교회가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잘 몰랐었어요. 이렇게 계약 기간이 있다는 거를,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통지를 받았는데 저희는 아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고요.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거가 이제 이번에 탈진되었을 때 어떤 그 자극에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그냥
1: 무감각하게
0: 이런 상태로 와서 정신과 친구들이 너는 빨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진단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이 정도로 지금 탈진되어 있구나, 그거를 자각도 못하던 시기가 있었었는데 아 그런 수도 있구나. 네. 네, 그런 그때가 있었습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가는 선교사 못지않게 보내는 선교사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우리 방송 가족들 중에는 와 참 멋있다, 나도 한번 나중에 선교사가 되어보고 싶다, 나도 한번 선교지에 나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겠습니다. 마치 우리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처럼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0: 네, 그 선교사가 되는 것은 되게 멋있고 좋은 일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 같이 아름답기만 한 건 아니고 때로는 외롭고 억울하고 힘든 과정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는 멀리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을 준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먼저 잘하시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 훈련을 시키세요. 근데 지금 있는 곳에 있는 곳이 선교 훈련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잘 지내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이웃들과 친구들과
1: 가족들과
0: 잘 지내는 것을 잘 연습하시는 분이 선교지에서도 잘 지낸다. 그런 그것을 잘 배우시는 분이 선교 훈련을 잘 받고 가실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지금 있는 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최고의 선교 훈련이다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죠. 예전에 비해서.
0: 많이 발전하고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1: 적응이 잘 되시던가요?
0: 어려워요.
1: 계속 있는 저희도 적응이 힘든데 얼마나 놀라셨어요. 급변하는 AI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을 좀 나누고 싶으세요?
0: AI가 나오면서 선교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까?
0: 예, 선교지에서 되게 힘들었던 부분이 그 현지 언어의 통역이라든지 행정 절차, 리포트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사실은 탈진의 많은 부분들이 리포트 쓰는 거가 많은 영향도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2025년, 6년 이번에 오면서 AI가 갑자기 막 많이 발표되면서 그런 리포트 쓰는 시간들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1: 감사한 일이네요.
0: 네, 이것을 좀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잘만 활용하면 사람들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AI 때문에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0: 가끔 신앙이 저도 이제 탈진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과연 선교사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나의 믿음의 문제인가?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건가? 뭐 이런

0: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요.
1: 그럼요.
0: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우리는 가끔 이런 그 흔들릴 때가 있는데 흔들리는 것은 좀 당연하다. 나는 계속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그래서 우리의 흔들림은 분명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 반석 되신 주님 위에 올라타서 더 의지하면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아멘.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요. 반석 되신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라는 다짐에 또 공감하게 됩니다. 성교사님 앞으로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오늘의 대화 마무리하시죠.
0: 예,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것은 마다가스카르가 119개 지구 디스트릭트가 있거든요.
1: 119개.
0: 예, 거기에 지금 아직도 병원이 없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 병원마다 외과의사가 없는 곳이 아직도 한 90여 개 병원들이 있거든요.
1: 많이 낙후됐네요.
0: 네. 그래서 그 모든 병원의 외과의사들을 적어도 한 병원에 3명 이상씩은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한 300명 정도의 지구병원 맞춤형 의사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지구병원마다 그 의사들이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거를 앞으로의 좀 그 저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마다가스카르의 학생들이 좀 잘 따라와줘야 될 테고
0: 네.
1: 또 선교사님처럼 의학기술을 가진 분들이 많이 좀 동역을 하셔야 될 텐데
0: 네.
1: 만만치 않은 계획이십니다.
0: 네.
1: 그래도 잘 되겠죠?
0: 네. 그 저희가 지금 20명 한번 훈련시켜봤는데 지금 이분들이 각자 지구병원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혼자서 한 병원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지금은 각 병원마다 그 모든 환자를 혼자 수술하고 치료하고 있어서 각 병원에서 거의 그 지역의 이국종 교수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이 사람들이 탈진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적어도 3명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에 선교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또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저희 포항극동방송 가족들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선교사역을 하시는 이재훈 선교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오늘 이 시간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원망이라는 단어를 추적하면 11장에서 11장 1절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멸망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14장에서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확정되는 현장이에요. 그럼 그 직전의 원망이 어디냐? 11장이에요. 11장은 14장하고 그래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 두 원망 사건은 앞과 뒤예요. 직전과 직후예요. 11장 다베라 원망 뒤에 14장 가데스 바네아 원망이 있고 그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가 확정되는 거고요. 또 14장의 실패가 확정되기 직전에 마지막 원망이 11장이에요. 그래 이 두 원망 사건은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이 11장의 다베라 원망 사건이 훨씬 유감이 크다는 거예요.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 정말 아 다베라야. 뭐 원망의 그 지수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 지수를 매긴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그 실패가 확정되니까 그거 100이라고 치면 11장의 다베라 원망은 99예요. 하나만 더 하면 끝이야. 그래 다베라 원망이 그래 유감이고 아쉽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베라 원망을 통해 배워야 할 걸 배우질 못했어요.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까지 며칠 더 가서 또 원망하다가 결국 끝나는 거예요. 종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베라에서 이 원망을 통해 이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달았다면 그리고 아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는 원망하지 말아야겠구나. 원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걸 알았다면 14장 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더 가서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11장에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또 원망하죠. 그러다가 막 내렸단 말이죠. 그래 이 11장의 다베라 원망이 그래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제가 읽기에는 이 다베라 원망은 정말 유감이 많아요. 아쉬워요. 그래 그 얘기를 하는데 다베라가 정말 그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말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다베라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3절에 불과해요. 3절, 석절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절은 이곳이 왜 다베라가 됐는지 그 지명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건가 3절 빼면 결국 1절, 2절, 2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 2절밖에 안 되는 분량. 이게 그러면 2절밖에 안 되니까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이게 절대로 가볍지 않은 사건이에요. 근데 왜 2절로 기록할까? 첫째는 이 2절 기록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스피디하게 전개되고 있단 말입니다. 속도감 있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필름이 빨리 돌아가고 있는 거야.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스피디한 이야기라는 거 첫째. 또 하나 두 번째는 1절, 2절의 내용들이 아주 이야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간결해요. 스타카토 딱딱 음악 딱딱 끊 듯이 오늘 그 마지막 찬양대 반주에 반주가 딱 피아노 하나 딱 때리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하나가 동사들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구체적인 얘기 설명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진노하셨다.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 불이 꺼졌다. 끝. 그 중간중간에 분명히 무슨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원망했는지, 뭘 갖고 원망했는지, 누구를 원망했는지, 하나님이 왜 불을 붙였는지, 진영 끝을 살았다면 그 진영은 동진인지, 서진인지, 북진인지, 남진인지, 어느 진인지, 그 진영 끝에 대한 얘기도 있을 만한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부르짖었을 텐데 그 부르짖었다는 얘기 없고 모세에게 부르짖었던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다. 굉장히 빠르

간단하게 그리고 스피디하면서도 간단간단 간결하게 예의가 되고 있어요. 뭐예요? 예, 1절 2절을 기록하고 있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나레이터는 아주 말을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짧게 하고 있어요. 길게 안 해요. 전에 얘기했죠. 성경을 기록한 나레이터의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이게 전지적 하나님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레이터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은 같아. 그러니까 나레이터가 말을 짧게 했다는 건 하나님도 말을 짧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길게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길게 말하지 않아 이젠. 길게 말하지 않을 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대수롭지 않으니까. 그 길게 말할 이유가 없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래 길게 말하지 않는 이유 하나. 또 하나는 중대 결심이 선 거야. 이젠 하나님도 결심했어. 중대 결심이 서면 중대한 결단이 일어나면 말이 많지 않아요. 말 많은 건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말 많이 할 땐 그래도 조금 여지가 있어. 좀 매달리고 그러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말이 짧을 때는 말이 길지 않을 때 길게 말하지 않을 때는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중대 결심이 지금 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건이 사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을 길게 안 하는 걸 거야? 아니면 하나님한테 무슨 결단이 내려졌고 결심이 섰으니까 말을 길게 안 하는 걸까요? 둘 중에 어느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한테 무슨 결단이 섰어 결심이 섰어 중대 결심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또 14장 가서 원망하다가 끝나는 거지. 이야기가 스피디하게 빠르고 간결한 용어들로 그리고 1절 2절에 사용된 이 스피디하고 간결한 그 기록 그 이야기 속에서 사용되고 동원되고 있는 단어들이 또 달라요. 단어들이 또 중요해. 이 짧은 그리고 간결한 두 절 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야기 속에서 동원된 단어가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보세요. 하나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 그러죠. 원망. 원망은 출애굽기 15장부터 계속해서 원망이 있었어. 원망이란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 사용된 원망 그리고 뒤에도 원망이란 단어들이 또 나와요. 그런데 전체에서 사용된 원망이란 단어하고 여기 다베라 11장 1절에 사용된 원망이란 단어가 달라요. 달라. 여기 원망은 다른 곳에 사용된 원망은 히브리 말로 루운이라고 하는 원망이에요. 여기는 아난이요. 아난. 루운의 원망과 아난의 원망은 달라요. 근데 여기는 아난의 원망이야. 아난의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밖에 안 쌓였어요. 여기 하나, 예레미야 애가에 한 번. 예레미야 애가를 빼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용되긴 이거 하나야, 다베라에서. 그러면 이 원망은 좀 다르다는 거지. 원망이 다른 걸까요? 이 원망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진 걸까요? 난 원망은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때 하던 원망 그대로 지금도 하고 있고 이들의 원망에 그 습성, 습관 어쩌면 원망에 중독된 사람들이야. 그들은 똑같아. 그런데 그 원망을 대하는 하나님은 달라졌어.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달라졌어. 굉장한 신호거든요. 그래 이 다베라 원망 사건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에요. 너희들 한 번만 더 원망하면 끝이다. 근데 14장 가서 또 원망하죠. 그러니까 끝나지. 그게 이 원망이란 단어 속에서 풍기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귀라는 단어. 귀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찾아봐요.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의 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말 번역은 그걸 귀라고 번역 안 하고 그냥 들으시기에 그랬는데 귀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은 여호와의 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귀에? 그러면 여호와의 귀, 자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걸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이놈들 뭐라고 하나? 한번 이렇게 귀 기울여서 그 진마다 다니면서 응?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예요. 들린 거지. 왜 들려? 그치지 않으니까 들리지. 한번 하고 끝나면 그게 어떻게 들릴 수가 있겠어요? 자꾸 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연못에 돌 던지면 그 동심원이 돌 하나 던졌다고 저 끝까지 가나요? 계속 던지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 동심원이 파장을 일으켜서 저 끝까지 가서 닿는 거하고 똑같아. 그 원망이 시작되더니 그치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들려서 들은 거야. 이게 귀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예요.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에 들릴 정도로 그들은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3일 밤이야. 3일째 밤이야. 길을 온 3일째 밤. 그럼 첫날 밤에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했는데 하나님이 못 들은 척 해준 거야. 오늘 하고, 아, 그래. 시내산에 있다가 이렇게 행진하니까 힘들으니까 원망할 수 있겠지. 하나님도 그냥 봐준 거야. 근데 둘째 날또 하네. 근데 셋째 날 가니까 이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는 거라. 하나님의 귀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제 중대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귀라는 말 속에 갖고 있는 그 이야기예요. 또 하나, 진노. 진노했다 그래, 진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에 진노한 적 있어요? 물론 진노를 했을 거야, 속으로는. 근데 노골적으로,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진노라는 말을 원망에 쓴건 여기가 이제 처음이야. 하나님 물론 화나.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보면 화가 나지만, 진노가 일어나지만 거기에는 진노라는 말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진노라는 말이 원망에 붙기 시작한 건 여기야.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진노가 뭐가 돼요? 그게 불이 됐어.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였다. 또그 다음에 불이 언제 꺼졌어요? 불이 어떻게 꺼졌어요? 또 아니, 불이 꺼진 것보다 하나님이 불을 주셨는데 불이라는 단어, 불, 불.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무슨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화는 나지만 그래도 그 원망을 다 들어주셨어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요 뒷부분에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 메추라기는 주셔요.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하나님의 속이 뒤집혀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다 해소해 주셨어. 그래, 너희들 원하는 거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줬어. 근데 여기는 그들의 원망이 뭔지도 얘기가 없지만 그들의 원망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응답하고 반응했던 방식과는 정반대로 이제는 불로 그들의 원망을 끝내버려. 지금까지는 달라고 하는 거, 없다고 하는 거, 아우성치고 징징대는 거다 들어주시면서 원망하는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떡이 필요하면 떡 달라고 그러니까 뭐밥 달라고 그러니까 밥 주면서 입 막아버렸고, 아, 그게 하나님이 원망을 그치게 했던 방식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징징징징 낼 때마다 늘 줬어. 근데 이번에는 징징댄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불로 원망을 끝내버려. 그죠? 원망이 불이 붙었으니까 원망할 이 겨를이 어디 있어? 원망 딱 그치고 그리고 이 불이 붙은 진영 끝은 어디였을까? 거기가 원망의 진원지야. 그죠? 원망이 왕성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원망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거기다가 불을 딱 내려버리니까 원망, 어디 원망을 해? 불 끄는 게 중요하지. 자, 그러면 이 스피디하고 간결한 기록, 이야기 속에서 사용된 단어들이 심상치 않죠? 굉장히 하나님이 뭔가 결심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왜? 이유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일지도 몰라.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했던 것이 무엇일까? 다베라에서.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까? 한번 추적해 봅시다. 첫째는 원망은 죄예요. 병이 아니야. 죄야, 죄. 병을 넘어서서 죄야. 그래, 중독을 얘기할 때 중독이 병이냐,

중독이 죄냐? 이두 개의 관점이 있어요. 뭐 중독자들 있잖아요. 뭐 무슨 이거 이런 중독 저런 중독, 중독이 병이냐 죄냐? 병은 내가 어쩔 수 없어. 병뭐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나? 죄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어?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이게 원망이 병이냐 죄냐? 원망이 병이라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원망이 죄라면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다베라의 원망, 그들의 원망은 병일 뿐만 아니라 죄야. 큰 죄예요. 이전에 지은 어떤 죄보다도 더큰 죄가 원망죄야. 원망이 죄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본적 있어요? 그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 이 풀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망은 죄일 뿐만 아니라 큰 죄일 뿐만 아니라 블랙홀이야. 파멸과 멸망의 불행의 블랙홀이에요. 블랙홀이 뭔지 아세요? 이 블랙홀은 블랙홀 속에 갇혀버리면 빠져나가질 못해. 이게. 빛이 똑딱 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반을 간다고 그러거든요. 70만 킬로 똑딱 하는 사이에. 굉장한 빠른 속도죠. 그런데 그 빠른 속도의 빛도 블랙홀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빛이 빠져나가지를 못해. 그 똑딱 하는 스피드로 가는 그 빛도 블랙홀을 나가 벗어나지를 못해. 왜? 블랙홀이 그만큼 중력이 잡아끄는 힘 때문에. 그래 이걸 블랙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블랙홀 속에 빠지면 어느 것도 빠져나가질 못해. 원망은 블랙홀이에요. 불행의 블랙홀. 파멸과 심판의 블랙홀. 원망이 한번 딱 빠져들면 끝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우리는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대 결심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원망에, 여러분 원망에 중대 결심하는 순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 이 다베라의 교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죄야. 큰 죄야. 엄청난 죄고 인생 파괴하는 블랙홀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거에 원망이 죄라는 걸 알려면 원망의 기원을 우리가 좀 추적해야 돼. 원망의 기원, 원망의 근원, 원망의 뿌리가 어디다 있어요? 언제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원망이 시작됐어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까지 가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원망이 시작됐다는 건 우리 본성이 원망으로 완전히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신경, 근육, 혈관, 세포, 조직, 골수, 관절 모든 구석구석 속속들이 원망이야. 우리는 인간이 그래. 나는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그래 선악과는 안 먹었을지 몰라도 원망은 뼛속 깊숙이 원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불편하면 원망하기 시작하고 조금 불편하면 끼리끼리 당짓고 모여갖고 원망하고 씹어대기 시작하고 그게 죄가 아니고 뭐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그 원망의 본성이 아니고 뭐예요? 원망은 죄예요. 원망 큰 죄예요. 그리고 원망은 블랙홀이에요. 마귀가 노렸던 게뭘것 같아요? 선악과 하나 따먹는 걸까? 아니, 그 다음이야. 마귀는 그 다음 수를 노리고 있어. 그게 뭐냐?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깨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그 다음에 원망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깨져. 왜? 자, 보세요. 미움과 분노, 응? 혹은 뭐 다툼. 이거하고 원망의 관계를 생각해 봐요. 미워하니까 원망이 시작됩니까? 원망하니까 미움이 시작됩니까? 분노해서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했기 때문에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 다툼. 다툼이 있어서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까? 원망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까? 다 원망이죠? 원망이 있어서 분노가 시작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미운 거야.
원망하니까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서로 원망하는데 뭐 저 사람이 나 원망

망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봐요. 아니 내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죠? 근데 내 뒤에서 나를 좀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해. 갈군다 그러지. 씹는다 그러지. 그 얘기가 내 귀에 들어와. 안 들어오면 좋은데 들어왔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볼 때 그 사람 보는 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도 미워하기 시작하잖아. 원망이 미움을 시작하는 거야. 미움 때문에 원망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시작되지. 다퉈. 서로 싸워. 마귀의 노림수가 그거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뜨리는 게 아니야. 마귀는 원망이 들어가면 그 관계는 다 깨져. 부부관계, 가정관계, 부모자녀관계, 뭐 친구관계, 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원망 하나 딱 들어가면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이 이렇게 파괴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망을 가볍게 생각해. 그러니까 원망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요? 그러다가 나베라까지 오는 거야. 하나님이 이제 중대 결심 딱 하시게 만드는 거지. 원망은 죄입니다. 큰 죄예요. 이전에 여러분이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것이건 간에 큰 죄는 원망죄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거 분명히 죄야. 잘못했어. 하나님 와서 물었을 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걸. 원망하죠. 자기 불편한 거, 자기 책임을 좀 면하기 위해서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원망하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저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와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원망 책임 전가. 자,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통하지를 않아. 원망의 기도, 원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질 않아요. 자,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불은 어디부터 있어요?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도 마저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불은 어디부터 있어요? 진영 끝에 붙어 있어. 모세는 어디 있어요? 2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해서 불이 꺼지잖아요. 모세는 어디 있어요? 분란 현장에 있을까? 아닌 것 같아. 모세는 성막이 있는 그 이스라엘 진 중앙 어디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진영 끝에서 모세가 있는 성막 중심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 여기서 조기 가는 게 아니에요. 꽤 먼 거리야. 그리고 그 사이에는 텐트들이 있어. 텐트를 쳐놨으니까 만약에 불난 곳에서 백성이 모세에게 사람을 보낸다면 그 텐트를 밤에 밤길에 피해 가야 되고 모세가 와야 되는데 그럼 모세는 불났다는 얘기를 불이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모세 있는 곳에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와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 그게 상식이지. 불난 현장을 먼저 보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가는 동안, 오는 동안 불은 점점점 번져가고 있고 꺼지질 않고 그러면 백성이 먼저 부르짖지 않았을까? 백성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근데 백성들이 부르짖고 백성들은 기도도 아니야.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백성들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안 들었지. 안 들었으니까 모세한테 가 사람 보내서 모세가 와서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백성들은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난리였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가 와서 기도할 때까지 불을 꺼주지 않았을까? 왜 그래요?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두 가지 합리적 의심이 있어. 합리적 의심이야. 확실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의심인데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이 사람들의 원망이 아마 모세하고 관련돼 있었던 것 같아. 모세에 대한 원망이야. 이 사람들 항상 모세 원망했으니까 또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진영 끝에 가서 어딘가 따로 모여갖고 자기네들끼리 쑥덕쑥덕 모세 뭐 정말 모세 씹고 모세 뒷담화하면서

0: 거기다가 그들이 모여 있는 그 진영 끝에다가 하나님이 불을 내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와서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모세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 불 난 이후 또 혹은 불 꺼진 뒤에 모세한테 자기들이 그랬다는 거 말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 나는 안 했을 것 같아. 무슨 낯짝이 있어서 그걸 얘기를 하겠어. 아무튼 그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라 하는 것이 첫 번째 합리적 의심이고요. 두 번째 합리적 의심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원망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셔요. 난 이건 의식이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리야 이건. 여러분 원망하는 말로 원망하는 그 입술 갖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이 민수기하고 가장 관련된 신약 성경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같이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가 야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 그 혀 갖고 또 원망도 하고 원망하는 말로 또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만 하라 그러지. 야고보는 그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부르짖고 뭐 저기 울고불고 하는 기도라도 하나님이 너 안 들어. 그건 꽝이요. 원망하는 사람의 기도는 꽝이에요. 헛수고 하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받아놓고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재미있어요? 신앙생활의 재미는 뭐 뭐니뭐니 해도 기도 응답이잖아요. 내가 기도했던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응답해 주시더라. 그 기분, 그 즐거움이 신앙을 키워가는 동력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신앙 포기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포기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그 사람들 원망 없이 사는, 원망 없는 거 보는가. 하나같이 신앙 포기하고 기도 응답 없는 사람들은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 그러니까 무슨 이제 응답이 오겠어요. 기도 안 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이 가벼운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처리하질 않아요. 오늘 이 저 다베라 원망과 불 사건은 원망이 절대로 가볍지 않다는 걸 정말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망은 한 사람으로 시작해. 작게 시작해. 그러다가 이 원망이 번져가는 거야. 자, 그러면 원망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그죠? 원망 끝쳐야지, 끝내야지. 그리고 원망해왔으면, 원망하던 것 있고 원망하는 사람 있으면 무엇이건 간에 거기서 그치세요. 원망은 원망을 만든 불행이 있어요. 그죠? 원망하게 만든 불행이 있어. 그 사람 원망은 어떻게 보면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어. 인간이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쏟아내는 그 불편함, 불행함에 대한 그 하소연 탄식일 수 있는데 원망은 그 불행보다 더 큰 불행을 부른다는 거야. 원망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큰 불행이, 더 큰 비극이 찾아와요.
1: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61국에 3459번, 761에 3459 안강영락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싱그러운 6월의 주일 아침이네요. 여러분 최근에요. 어떤 일에 푹 빠져본 적, 몰입한 적 있으십니까? 베란다 분갈이를 하거나 또 읽고 싶던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시간이 이렇게 지났나?

그럴 때요. 그럴 때는 기분이 좋잖아요. 성경 속에서 인생을 흔들 거대한 위기 앞에서 오직 한 가지 사명에 집중해서 기적을 이뤄낸 인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입니다. 당시에요, 이방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했지만 느헤미야는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성벽 벽돌을 쌓아 올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에만 그 생각과 행동을 온전히 몰입했던 느헤미야. 그가 느헤미야 6장 3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네, 이렇게 집중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려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거대한 이 성벽을 단 52일 만에 완공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온전한 몰입이 역사를 바꾼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상과 사명에 힘을 다해 몰입한다면 우리 인생의 역사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느헤미야에게 52일간의 기적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선명한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소프라노 신영옥의 찬송 이어집니다.

네, 몰입하면 역사가 바뀌는군요. 느헤미야의 기적 같은 몰입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실제로 몰입하면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베스트셀러였죠. 서울대학교 황농문 교수님의 몰입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치 있는 목표에 온전히 몰두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된다. 이때 평소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최상의 아이디어가 솟구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갉아먹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요. 네, 이렇게 몰입은 단순히 일을 잘하게 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또 영혼을 가장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같은 원리겠죠? 세상 걱정과 염려에 우리 마음이 사방으로 분산돼 있을 때 늘 불안하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온전히 몰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김주택, 최종원의 극동방송 음악회 실황으로 함께 하시고요. 박신학 화해의 찬송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성신의 믿음 하나, 윌러브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과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하게 되면요, 누굴 만나도 그 일을 계속 나누고 싶죠. 그 일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 관심이 온전하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첼로 연주곡 함께하면서 모닝브레이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R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교회를 세우시고 창립 80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감격한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난 80년의 세월 동안을 변함없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부족한 삶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야망을 쫓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였고 성공과 명예를 탐하느라 이웃사랑을 인색하였으며 시기와 질투, 멸시와 탐욕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참으로 성도라는 이름에는 부끄러운 그러한 삶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 시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부끄러운 죄를 내려놓고 겸손히 참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교회 창립을 기념하여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 선교를 위해 1946년 6월 9일 바닷가 그물 창고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진 믿음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20여 년 급변하는 시대에 고센 땅 같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지상명령 킹덤시티 남은 자 공동체의 비전으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80세에 주님을 부름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박진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양들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온갖 세상 정신이 우리 자녀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시대에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처럼 귀한 믿음을 계승 승계시킬 수 있는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잘 깨달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달의 장막 같은 대한민국을 솔로몬의 휘장같이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은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주의 계명과 율례를 따라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일이 성수되게 하시고 새벽과 수요와 금요 예배의 소중함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 나라에 나아갈 방향이 잘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올바른 중심을 잡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가 없사오니 교회에 소외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좋은 가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의 일본 치바현 성계교회 조이풀 빌리지의 연인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미래 세대의 여름 사역과 오늘 있을 예수다방 7월에 있을 제1회 생성 컨퍼런스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모든 사역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0년의 교회 역사는 단지 건물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일심동체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건강한 가족으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라는 밑거름이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기까지의 희생이라는 밑거름을 통하여 충만한 열매를 맺게 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가정만 아니라 교회도 도시도 나라도 열매 맺는 원리는 꼭 같습니다. 믿기만 한다고 소속되어 있다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나라, 그 도시, 그 교회,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누군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밑거름이 들어갈 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가만히 보면은 이전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맺었던 열매들을 그냥 그것만 따먹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밑거름이 되는 자들은 갈수록 적어지면 그거를 성경적 용어로 하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멍에를 지는 거예요. 이걸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나라가 점점 살만해지니까 과거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나라도 뺏기고 가난했을 보다 평균적인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들의 믿음이 훨씬 더 나약해지고 세속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명목상의 신자들만 늘어난 거예요.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이 세상과 이 시스템을 이 세상 매트릭스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영원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시스템 속으로 살아가면 새 예루살렘 시스템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돌파구가 있습니다. 세상의 대학이나 정부나 인공지능 지식이 절대로 가르쳐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다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수고와 희생이라는 밑거름을 통하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도시도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집사님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천에 가서 금호중앙교회라는 고신적 교회에 섬기는 미니 생활성교사 컨퍼런스를 하는데 제가 기조 강의를 하고 세 분이 이제 간증 겸 삶을 나누는데 한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나도 저렇게 죽고 싶다. 5대째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세워지기까지 밑거름이 되신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이 손자 집사님의 손을 잡고 남긴 유언이랍니다. 그 이제 육체의 기력이 다 떨어져 가니까 사력을 다해서 손을 꼭 잡고는 누구야? 제 이름을 넣을게요. 서가 예수 잘 믿어야 된대. 여러분은 참된 성공, 자녀들의 참된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성공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실 때 하신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성공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루저, 패배자요, 희생자로 끝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온 세상 나라와 온 세상과 만유와 만물의 죄,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대로 죄와 사망이 없고 통곡하시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전혀 없는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나라,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성 세된 동산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말하며 실천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참된 인생의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해와 사고방식과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경건한 부모,

아니 모든 부모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고 공부 잘 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 참된 성경을 성공을 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부지런히 잘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날 복음을 맡은 말씀의 종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복음으로 붙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해주었던 유럽이나 미국도 이제는 다원주의나 이상의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아 이게 마지막 때 징조가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살아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굳게 붙잡고 복음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해 교회에 대해 좋은 추억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짜입니다. 천사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온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된다고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느껴지지 않느냐? 육체를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되고 의심하지만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체가 아니잖아요. 영혼 불멸의 천사가 아니잖아요. 썩어질 육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천사들이 흠모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고. 경건한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이 참된 성공을 하도록. 나는 요 정도의 참된 성공을 했지만 너희들은 나보다 더 참된 성공,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고, 다 이루는 삶을 살라고 태종했을 때부터 교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뇌를 바꾸세요. 뇌를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시편 78편은 아삽의 찬양시입니다. 이 아삽 가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약 500년 이상 예배와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믿음의 명문가입니다. 여러분 100년의 신앙을 이어가는 건 힘든데 500년을 이어갔던 믿음의 명문가인 거예요. 그 이유는 좋은 본이 되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계셨던 거예요. 이 아삽이 후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편 78편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아삽이라는 경건한 믿음의 조상은 자기들 동시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 광야 교회로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니까 조상들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 세대들이나 후세대들 말고 조상들이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믿음인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믿는다, 크리스찬이다고 와서 여러분 완고하지 않습니까? 패역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직합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우리 미래 세대들은 우리와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죄인에게서도 일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계속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에 나로부터 이제는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명가가 되어야 되겠다고 최고 아이들 세상적으로 자기 앞발이 많은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녀대로 주야로 기도합니다. 태어난 손녀 보고도 주야로 기도합니다. 7, 8년 전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가 외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하나 겨우 드리는 것도 힘들 거예요. 다리가 아프고 연세 드시고 먹고 살기도 쉽지 않고 전쟁도 나고 나라도 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그러더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부모가 사라지면 교회도 나라도 약화됩니다. 그러나 경건한 부모, 경건한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도 나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얼마나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수많은 가정들이 예사로 깨어집니다. 부모들이요, 이 세상에는 음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과 착하게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속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것만이 거룩한 영,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속에 마음의 생각이 막 음란하고 그러면요 벌써 세상 짝하면 한 방에 훅 갑니다. 마음의 생각한 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영을 따라 흘러간단 말이에요.

겁니다. 영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충만이 유지됩니다. 아무리 직분 받고 아무리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의 충만함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보호막이 깨집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먼저 일대면은 여러분이 그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사랑으로 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보호의 장막이. 하나님에 대한은 아무리 세상이 썩고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된 경건한 가정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통하여 문제 많은 이 세상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또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핵심이 경건한 부모에 달려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경건한 가정에. 부모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다. 여기에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들 신앙생활은 엉망이거나 예수도 안 믿는데 그래도 뭐 우리 자녀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뭐 자식들 잘 키우고 하니까 나는 괜찮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두려워 떨며 받들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소명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야 안심이 되느냐?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한 거예요. 저 지금 예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 사랑은 생명을,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그런 이성적인 에로틱한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국가에 대한 사랑도 뛰어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모든 걸 참으면, 모든 걸 바라면, 모든 걸 견디면,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랑이 풀어질 때 기꺼이 감당하는 거예요. 죽음도 막지 못해요. 가정은 자녀들이, 가족들이 믿음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일대 신앙인입니까? 그러면 가정의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엉터리 믿음 말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뒤집어져야 돼요. 저는 부족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골수에 박아 넣어줬으면, 수십 년 전에 좀 잘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첫 번째 교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정은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교회 와서 폼 잡는다? 엉터리, 엉터리. 시편 78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후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노래만 그렇게 부르지 마시고 소망을 영원한 복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육체나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예수께서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이것을 붙잡을 때 사자처럼 담대해지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본으로 후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아사압이 시편 78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신명기 6장 천국 시민 교육 현장인 쉐마에서 이걸 거듭거듭 명령했어요.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먼저 부지런히 새기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을 마음판에 부지런히 새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잡다한 쓰레기 같은 정보와 지식과 뉴스로 마음판을 더럽히지 마시고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과 뇌에다가, 마음에다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도장 파는 도장 장인이 인감 도장 만들 때 막 파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주야로 말씀 묵상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성령으로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그가 다 이루시는구나,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는 거, 이게

환하게 드러나야 제대로 말씀이 묵상되는 거예요.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120살 되기까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이런저런 걸로 속상하지 않고 그 말씀이 좋은 양식이 되고 좋은 음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영혼 육으로 골수까지 건강하게 하십니다.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의 풍요가 임하는 게 참된 마음의 풍요. 부모가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음판에 말씀을 새긴 이후에 그 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 교회 보내가 네 잘 믿어봐라, 그게 됩니까? 가정에 가서 엉망인데. 그 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 앉았을 때도 공부 좀 해라, 길을 갈 때도 똑바로 걸어라, 누웠을 때도 엄마 말 좀 들어라, 일어날 때도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학교 갈 때에, 출근할 때 기도해 주고, 잠자리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러는 가정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멸종위기에 처했어요, 경건한 가정이. 이 교회가 될 리가 있습니까? 지상교회들이 거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약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교회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직분자들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를 몰라. 목회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없는, 있는 역량을 갖춘 그런 경건한 가정, 경건한 부모가 희소합니다. 그래서 아, 이게 아니구나. 부모가 가정 제사장으로서, 가정 선교사로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킹덤 패밀리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 참 감사한 것은 기독 학부모 교실하니까 젊은 아빠들, 아내들이 당신도 같이 해야 된다고, 젊은 아빠들이 8팀이나 와가지고 같이 듣고 있는데 아, 소망이 있다 싶어요.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남자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유교 제사 때 제사를 누가 지냅니까? 여자가 지냅니까? 남자가 지냅니까? 가정 제사장이 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남자잖아요. 세상의 성별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못하면 아내가 하고 여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같은 역할을 해야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우리 후세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는 것이요, 교회에서만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학교에서만 전수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총체적인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일번지가 어딥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린 학생들이나 새신자들 전도돼서 옵니다. 그러면 세속화가 완전히, AI와 인공지능과 유튜브 알고리즘이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시대에 그분들 오면은 여러분, 목회자가 한두 분 신방 가는 것도 에너지 한계가 있는데,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믿음 좋은 성도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한데,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쉽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것을 뚫고 모두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킹덤 패밀리로 생활 선교사야 된다고 외치고 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 안타까움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육체와 이 세상에 그냥 코를 박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이 도시도, 이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믿습니다. 주님께 청구하세요. 아, 여기 없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살리라는 것은 육적인 부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안 하니까 해도 안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다 어때요? 물질과 세상의 헛된 번영에, 세상의 지식에 속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십시오. 좋은 마음밭은 많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전하고, 전하다 보면 좋은 마음밭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제가 그 대표 아닙니까? 저는 완전히 세속과 세상과 세상 성공이 전부 다인 가문에서, 엉뚱한 걸 숭배하던 가문에서 예수 믿고, 이게 점점점 주님 믿고 자꾸 마음밭이 기경되어 가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알겠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밭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감고는 내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한 복음 전하는 민족이 되라고, 나라가 되라고, 교회가 되라고, 가정이 되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지상교회, 한국교회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전수돼야 됩니다. 부모들은 가정의 제사장, 가정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생활 선교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집구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명목사는 교회 왔다 갔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그런 과정은 믿어도요.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려고 그럴 때보다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소위 빅테크라고 하잖아요. SNS와 인공지능과 뭐 유튜브 이런 것들, 이런 걸 지금 몇 개 기업들이 앞으로는 여러분 코퍼레이트 크래시, 테크노 크래시, 기업 기술 제국이 전 세계를 큰성 바벨론 시스템 몰고 갑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이 빅테크, 그레이트 테크 기업들, 여기 경영자들이요, 한 나라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지고 막 아이돌을 만들고 뭐 모든 분야 아이돌 다 만들잖아요. 춤추는 아이돌, 뭐 문화하는 아이돌, 뭐 예술은 그거나 그거나 또 무슨 아이돌 있어요. 모든 분야 우상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탐심이 우상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큰성 바벨론 시스템, 이 세상 매트릭스, 이 세상 정신의 매트릭스 시스템 위에 있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집 새 예루살렘 성, 바로 하늘에 예비된 높은 산에 있는 마을, 높은 산에 있는 도시, 킹덤 시티의 새 예루살렘 성의 비전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걷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 많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우리는 화병 나고 화딱질 나고 그럴 겁니다. 갈라지고 분열해요.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 안에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외치세요. 외치세요. 외치세요. 복음, 천국의 복음,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을 외치세요. 그때 하늘과 땅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천국과 천사, 바람과 불꽃 같은 영들이 우리를 둘러 진을 치고 도와주십니다. 지금 어때요? 특별히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마음과 생각의 영토를 다 뺏기고 있잖아요. 이게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기도가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돼요. 나는 부활했다고 착각하고 지금 약속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해지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과 생각이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서 빠른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아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시스템, 이 권세 시스템을 밟는 거예요. 파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과정과 모든 분들이 그렇게 권세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한 교회가 중요하고 한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도시가 그 한 도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장님 잘 들어놓으십시오. 기도 많이 해드리세요. 점점 사람들이 육체적이고 말초적인 존재가 됩니다. 남주에는 짐승 같은 놈이 표를 집어넣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엎드려가지고 아닌 거 아는데도 거기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되지 마시고 육체가 아니라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을 따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부모들에게 이 세상 풍조를 거슬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았다면 가슴을 찢고 마음과 생각을 찢고 회개함으로 다시 여러분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운영체제입니다. 컴퓨터가 꼭 사람이에요. 우리는 사람 컴퓨터인 거예요. 오르가닉 컴퓨터인 거예요.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나중에 하드웨어가 교체됩니다. 영혼이 썩지 않는 영광의 하드웨어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자꾸 새기십시오. 그러면 영생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천국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부활생명의 방향으로 이끕니다. 아무리 지식인이고 노벨상 받았다 하더라도요, 육체와 세상이면요, 그걸로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이 매트릭스에 갇혀가지고 찢고 뽑고 노벨상 주고 받고 하지만은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세상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과 문명과 지식이 폭발할지어다.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을 다시금 주도하는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기독지성이 돼도 그냥 간이 요만큼 해가지고요, 담대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 생각으로,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 모르니까 믿어질 리가 있나.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빼고요, 육신의 정로가 뭐 이생의 장을 다 깨뜨리고 가루를 낸 다음에 하나님 그걸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영에 속한 그리스도, 영에 속한 사람이 될지어다. 말씀이 마음판에 뇌에 잘 새겨지면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새 생각의 힘을 갖추게 됩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부지런히 부지런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힘이 있어. 저항한다고요. 요셉 하고요. 어떤 아줌마가 막 유혹해도 안 가라까 신하야. 이래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때요? 사장님 이러니까 해가지고 끌려가요. 정신 차리세요. 요즘 머리가 목사들도요 한마디 훅 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란의 영을 따라가다가는 망합니다. 가정을 잘 지키시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세요. 바람 피우면 죽일 겁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생성하는 능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는 어디에 있든지 표가 나야 정상입니다.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보면은요 그냥 뭐 얼굴 모습이 약간 저 비슷하지만은 예 약간 있어요. 그게 자세히 보면은. 그런데 기질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 기질도 나오고요. 제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간다고 딱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는데 사모 같이 오는데 이렇게 제 고개를 숙이면 사모가 제 얼굴 딱 보더니 흠칫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남자 얼굴에서 시아버지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표가 나죠. DNA인데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육체가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계속해서 새겨 넣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영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이 하나님 형상이 그때부터 권세가 위임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뭔가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고센 땅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천국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왕국. 세상에 아무리 흔들리고 진동하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어도 오실 그리스도 왕국에서 모든 것이 평강으로 해결된다.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담력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크게 감동합니다. 경건한 조상님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 예수 믿어도요 거짓말하고요 불순물이 많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엉터리가 많더라고요. 진실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경건을 이계제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자손에게 계승된 모범적 사례를 디모데 가정에서 보았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족보를 추적해 보니까 경건한 외할머니 로이스,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그 경건한 진실된 신앙이 손주,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디모데는요 세대를 넘어 진실된 믿음이 계승되고 있었던 믿음의 명문가 출신인 거예요. 진짜 믿음의 명문가가 몇 대째 뭐 장로됐다 목사됐다 이게 아니에요. 진실된 믿음이 전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당시에 야, 너무 탐이 나잖아요. 자기의 후계자요 믿음의 아들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엄마하고 외할머니가 내 품의 자식인데 어째요. 한나가 사무엘을 들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주죠.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그 정도의 믿음의 엄마 아빠였어요. 이거 어때요? 내주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죽어도 순교했지만은 디모데가 기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아들로 바울의 고난 속에 끝까지 아버지처럼 동맹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 사역을 이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실된 자들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충성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증거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분량대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잘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일상을 하고 이 땅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전 세계 제일 좋은 도시가 어디라고요? 더 크게 우겨야지. 어디라고요? 팡팡 대박 났어요. 팡팡 대박. 오늘 보니까 또 여기 좋은 분들 세워졌어요. 팡팡 대박 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명문가 출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가장 큰 사명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사는 부모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경건한 세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 바울은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으로 낳는 거, 복음이 신 거예요. 남자의 씨앗이 아닙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자녀, 영적 자녀를 낳아서 말씀으로 막 기꺼이 양육했어요. 수고해서 희생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니까 그 고생이 고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자식 없이 독신이 있는 분들 있어요.

또 자식에게 복음 전해서 복음 안 받은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좋은 마음 받기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내 혈육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자녀를 낳으세요. 믿음의 자녀를.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낳아놓으면 뭡니까? 말씀으로 양육해야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요, 일평생의 수고입니다. 이거를 기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낙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할수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도 사랑하니까. 피붙이를 향한 사랑보다도 예수 피붙이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이게 고생이 아니에요. 수많은 목회자들 성교사 너무 힘드니까 지치고 낙심되는데 아니더라고. 5년 전에 깨달았어. 그렇구나. 그래서 심장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요, 이게 기쁨이고 영광이고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세요.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수고에 반드시 썩지 않을 현세와 내세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육신으로 아닌 영으로 낳은 자녀들,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을 보고 뭐랍니까? 나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기쁨이다. 나의 상급이다. 여러분, 내 육신적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좋은 일이 나면 어때요? 부모의 명망이고 자랑이고 면류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실로 경건한 자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녀라면은, 그런 부모라면은 자녀들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성공도 할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참된 성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부지런히 말씀으로 마음판을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에 늘 하나님 마음이 즐거움이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구별되게 훈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들 자기 앞가림 할 정도는 되지만 하나님 주야로 태어난 손녀까지 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잠시고 육체는 잠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과 상급을 받고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나요? 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축복과 유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난 80년 교회와 함께 믿음을 지켜온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교훈대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깨달았으면 실천하세요. 경건한 후세대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후세대들이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사랑하기에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고와 희생도 즐거움입니다. 뭐 교회 봉사 좀 한다고, 힘든 거 좀 한다고 인상 쓰고 뭐 불평하고 하지 마세요. 애기들입니다, 애기들. 기꺼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 육신 장막이 무너져 하늘의 참 장막을 소망해야 할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아까 그 집사님의 할머니처럼 저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의 손을 꼭 잡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도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저는 이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늘 문을 열고 찬양과 기도하는데 능력이 옷 입혀질지어다. 악한 영의 미혹은 따라갈지어다.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어져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포항의 도시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0: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1: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0: 복종합시다.

0: 여사는 두 손을 심장에 딱 갖다 대세요. 하나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심장이 따로 놀고 있습니다.
1: 아버지,
0: 우리의 심장, 우리의 중심, 우리 마음의 왕자의 하늘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영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모든 미혹하게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들과 모든 미혹의 영들은 파쇄를지어다, 깨어질지어다, 흉악 열반 벗겨질지어다, 잔인한 형벌은 벗겨질지어다, 생각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1: 아멘.
0: 이 세상 매트릭스 시스템 위해를 걷게 하옵소서.
1: 아멘.
0: 주여,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물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1: 아멘.
0: 육체의 지혜를 할지어다,
1: 아멘.
0: 마음과 생각의 병든 지혜를 할지어다, 음란한 찌질을 할지어다,
1: 아멘.
0: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날지어다,
1: 아멘.
0: 하늘에 잠든 풍요가 나타날지어다,
1: 아멘.
0: 기회의 문이 열릴지어다,
1: 아멘.
0: 주의 지혜와 계시가 임할지어다,
1: 아멘.
0: 강물처럼 흘러, 아멘. 열방으로 흐를지어다.
1: 아멘.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0: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1: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3: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4: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0: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만 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이 있고 없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6월은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달입니다. 5월에 이어서 6월에 다시 영혼을 향해 나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 한 달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6월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저도 힘이 납니다. 6월 한 달 우리 모두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마음을 모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한다고 책을 들고 독서실에 가면 다 공부를 합니까? 많은 경우 공부한다고 하지만 가서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처럼 우리가 늘 가족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가족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을 실제로 집중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이 일은 우리가 너무 바라는 일인데 막상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가를 생각하면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그 일을 주도하시는 그래서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그 영혼을 딱 가로막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못 가게 딱 가로막지요? 그거를 돌파할 수 없다면 그것을 뚫고 나갈 수가 없다면 우리는 영혼을 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영적인 싸움이 연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길에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걸 돌파할 수 없다면 영혼을 건지는 일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끌려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요. 환경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한다는 말은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해야 되는 일이 선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단단히 무장하시고 출발하자마자 당해서 자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통과시키세요. 살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배후를 늘 기억하시면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년 남편, 부모,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지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하는 줄은 알겠는데 나갈 힘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혹시 너무 지쳐서 해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 나갈 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없어서 지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 줄 알지만 가족을 향해 나갈 힘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문득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도 지치시는가? 하나님도 지치시나? 주님도 권태기가 있나? 2000년 전에는 영혼을 향한 열정이 주님이 대단히 많이 가지고 계셨지만 지금은 권태기가 와서 그런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지칩니까? 하나님이 지칩니까? 주님이 영혼을 향한 열정이 2000년보다 많이 식을 수 있나요? 그런 일 없어요. 오순절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성령님은 지치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신 성령님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영혼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주신 주님의 열정과 사랑도 식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가족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도 버티는 게 필요합니다. 고난만 버티는 게 아니에요. 힘겨운 상황만 버티는 게 아니고요.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도 버티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물으면 대답 못할 일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 외에는 우리가 그분을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기도는 쌓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도 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버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힘으로 계속 가는 게 버틴 거죠. 멈춘 거는 버틴 게 아니에요. 결과가 없지만 계속 가는 거예요. 결과가 없지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버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잘 버티세요.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지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도 안 지칩니다.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에는 권태기가 없어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늘 잘 안 일어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분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되는데 지금 왜 안 될까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고 우리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질된 거예요. 우리가 지쳤어요. 우리가 포기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최근에 변질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변질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순례 여정을 가는 내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변질이에요. 변질입니다. 변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변질은 자기가 잘 못 봐요. 대개는 심각한 변질의 자리에 갈 때까지 본인이 모릅니다. 변질된 사람일수록 변질됐다고 하면 화를 냅니다. 네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런 말 하냐? 되돌아요. 진짜 변질된 사람은요, 본인이 변질된 거 모릅니다. 그리고 안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변질을 봐도 변질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변질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자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아, 내가 변질됐구나, 알았어요. 그럼 해결됩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알고도 그냥 변질된 채로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변질의 문제를 깨닫고 돌아섰어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변질됩니다. 이런 일은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깨어있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 안 하면요, 돌아서도 금방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무풍지대로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풀숲을 헤치면서 믿음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 변질입니다. 변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변질됐다는 거예요. 변질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혹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도 변질되고요, 직장 가서도 변질되고요, 목장에 와서도 변질되고요, 모든 상황,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변질이에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다섯 교회가 변질됐죠? 두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변질. 여러분,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오늘 현대 교인들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진 교회입니다. 부유하잖아. 부족한 게 없잖아. 부자였어요. 우리는 이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는 그걸 다 갖고 있었어, 이미요. 그들은 물질이 주는 안정감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안정감을 누렸어요. 그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깨지지 않으려고 하면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이 일일이 다가버렸어요. 어떻게 되냐? 미지근해진 거예요. 미지근해졌어요. 주님은 변질되어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릴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토하여 버릴 거다.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 보실 때 너무나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대교회를 살펴봤어요. 사대교회는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타가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했던 교회였죠. 그러나 그들도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변질이 됐어요. 어디가 제일 먼저 변했냐? 일상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세월이 더 가면 사역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자의식은 우리는 살아있다 계속 생각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니네는 죽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니네가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교회들에게서 일어났던 변질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예외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의 변질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변질되었나? 자,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물론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지만 사랑이 없다는 게 그렇게 심각합니까? 없으면 어때? 일 열심히 잘하면 되지.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우리는 뭐 사는 거 없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데요.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죠. 촛대 옮기겠다. 끝장내겠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없는데? 사랑이 없는 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로마 제국 소아시아의 수도였어요. 그 당시 네 개 큰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동서양의 교차로로서 상업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고 지중해와 내륙을 잇는 항구 도시였어요. 전성기에는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굉장히 번화한 도시였어요. 그 도시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이 거대한 아데미 신전은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저거를 지었냐는 거예요. 불가사의 한 거예요.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객들이 아데미 신전으로 모여들어서 여신을 예배했어요. 예배가 뭐냐? 아데미 신전에 있는 수백 명의 여 사제와 매춘하는 게 예배입니다. 매춘이 예배예요. 그리고 그 신전은 은행으로 사용이 되어서 돈 거래가 매우 많고요. 각종 범죄자의 은신처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에베소는 굉장히 유명하고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아름답고 경제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실제로는 음란하고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12명 정도 되는 성령 침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을 데리고 석 달 동안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란노 소원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한국에 있는 두란노 소원 말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넘게 계속 성경을 가르쳤어요. 2년 넘게. 이것은 바울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느 지역에 가든 보통 한 석 달 정도 이상 머물지 않아요. 교회를 개척하면 떠나가요. 개척하면 또 떠나가요. 그게 바울의 사역의 패턴이었는데요. 이 에베소에서는 거의 3년을 머물렀어요. 그 두란노 소원에서 계속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를 가져와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아시아 전 지역에 가서 교회를 다 세웠어요. 골로새,
라오디게아 선

로마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리아 전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의 모판과 같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다 시작됐어요. 에베소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침받는 기적을 행하셨는데, 여러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언제면 병이 났고 악기 들린 자에게 언제면 악기가 쫓겨나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스게와라는 일곱 아들이 예수 이름 빙자하고 바울 이름 빙자하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갔다가 그냥 제압당해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다 에베소에 일어난 일이에요.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책을 다 불사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신과 주술이 성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이 에베소 교회의 기초는 바울이 놓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목회했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 누가 목회했냐?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도시에 살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과 같이 동역했고요. 예, 굉장한 달변가인, 설교를 너무너무 잘했던 아볼로도 순회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설교를 했어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에베소서죠?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감옥에 앉아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앉아있을 때 에베소 교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했는데 바울에게 감사를 그치지 않게 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편지를 책망하시죠. 그럼 옥중에서 편지를 보내서 너희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고 말한 때와 지금 계시록 편지를 보냈을 때 몇 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한 34년 정도 지났어요. 에베소서는요, 주 61년에서 62년경에 기록이 됐고요. 계시록은 95년에서 96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빼기 하면 얼마예요? 34 정도 되죠? 정확한 건 아니고요. 그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지요? 바울에게 감사를 그치지 않게 한 교회지요? 34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변질 돼가. 이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출발지가 됐던 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가 변질됐다. 이건요, 이런 교훈을 줍니다.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어제의 대단함을 잊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을 승리해야 합니다. 어제의 영광에 도취되어 오늘을 잊어버리고 어제의 영광을 우려먹을 때 교회는 변질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쩌고저쩌고, 옛날, 맨날 옛날 얘기만 하면요, 그럼 죽은 거예요, 그건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야성을 드러내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의 영광을 우려먹으면 다 변질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수십 년의 세월을 존재는 하지만 주님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영적인 야성을 드러내면서 복음의 능력을 지속하는 교회는 전혀 없진 않지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셀 사역을 시작한 게 31년 됐습니다. 31년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는 성도들도 많아졌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력이 드러나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0: 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교훈입니다. 어제의 은혜에 젖어서 어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말할 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31년밖에 안 됐지만요. 우리도 어제 이야기를 하면서 변질의 길을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31년이면요. 충분히 변질시킬 수 있는 기간이에요. 제가 생활에서 하는 간정도요. 두 달 이상 지나는 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다 옛날 이야기인데. 간정하라고 맨날 30년, 40년 전 그런 간정을 왜 합니까? 오늘 얘기를 해야 된다면 오늘. 오늘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옛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옛날 얘기를 우리 안 먹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요. 그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오늘은 오늘과 다음 주는요. 34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직하게 든 생각은요. 이런 비슷한 변질이 우리의 한 부분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0: 자, 매 편지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시죠.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일곱 별이 뭡니까? 일곱 금초대는 또 뭡니까? 예, 성경에 다 적혀 있어요. 자, 계시록 1장 20절 봅시다. 시작.
1: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0: 자, 일곱 별을 주님이 붙잡고 있는데 일곱 별이 누구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 사자. 사자가 뭐죠? 사자 호랑이 그런 거 아니고? 목회자란 말입니다. 예, 목회자. 근데 일곱 초대는 뭐죠? 금초대는 교회를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나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목회자들을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를 돌보실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의 최고 영광이 뭐냐면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죠. 자,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니신다. 거닌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면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다 돌아다니십니다. 우리 교회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아시아 일곱 교회 다니셨잖아요. 모든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뭐 하실까요? 일단 주목해서 보십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회의 모습을 소상히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어림짐작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목해서 보시고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지상에서 주님이 최고로 관심을 두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교회만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저도 가끔 시간이 있으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2층, 3층, 4층을 쭉 다니면서 교회실에서 예배드리는 목장을 돌아볼 때가 있는데요. 주님은 시간이 많으셔서 늘 다니십니다. 예. 목장 예배 드릴 때 드러누워 누워있는 것도 보시고 싸우는 것도 보시고 뭐 삐지는 것도 보시고 다

0: 하고 계세요. 오늘 여기는 계실까요? 당연히 계시겠죠. 여러분이 목장 예배 드릴 때 주님 항상 거닌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한 영혼을 붙잡고 시간을 내서 피곤하지만 양육하는 자리에도 주님은 계시고, 우리가 지하실 기도실에 가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자리에도 주님이 계시고 살피세요. 우리 기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외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이를 쭉 거닐고 다 보신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세요. 우리는 뒤에 나오는 이 결정적인 책망 때문에 앞에 있는 칭찬이 가려지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너무나 대단한데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칭찬받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칭찬 이만큼 못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잘 보십시오. 뭘 칭찬하시는가? 자,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0: 잘 보시면 칭찬이 많은데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몇 가지를 칭찬하신 것 같아요? 일부 때도 학설이 많았어요. 몇 가지입니까? 자, 말하기 힘드니까 손가락으로. 몇 개입니까? 손가락으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또 네 개, 또 아홉 개. 네, 예, 다 맞습니다. 자, 근데 좀 따져봅시다. 첫째 뭐죠? 행위, 일이라는 말입니다. 열심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고, 그 다음에 인내인데, 요거는요, 3절에 참은 거하고 견딘 거하고 같이 볼 수 있겠죠? 인내나 참는 거나 견디는 거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세 개죠? 그 다음에 뭐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거, 네 개.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은 거, 다섯 개예요. 다섯 개. 그래서 행위와 수고를 하나 묶어서 설명을 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네 가지. 그렇게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 이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안다. 여러분, 교회 대청소하는데 나는 나왔는데 저 사람은 안 나왔잖아요. 나온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드린 얘기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제가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나오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나오지 말고 집에서 뭐 좀 쉬기도 하고, TV도 하고, 뭐 그냥 어디 산책도 하면 훨씬 나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 나온 사람들 안 나온 사람 있죠? 그럼 나온 나는 손해본 겁니까? 누가 보고 있어요? 주님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열심을 안다. 내가 네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안다.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장 모임도 잘 가고 개인 양육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주방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대청소도 나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열심히 했다는 말인데요. 이거를 주님이 다 알아요. 그리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한 열심과 수고는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날 이런 성도가 많습니까? 오늘날요, 주님의 일에 열심을 안 내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고요, 수고를 아예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안 합니다. 아예. 일하는 자리에 안 가지요? 주를 위한 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의미 없지 않아요. 주님이 다 봐요. 잘했다.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더 잘하는 거예요?

0: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제가 볼 때 우리 교인들 보면 이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열심히 수고를 하는 모습 하나님이 다 보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손이 가야 될 곳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줍니까? 아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청년들도 보면 성경 훈련하고 가면 그 책상 의자 다 들고 내렸다가 세팅했다가 끝나면 다 들고 올렸다가 일이 많죠? 예. 그냥 미국 가보니까요. 미국 교회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건물이 없어요. 다른 데 빌렸었거든요. 그럼 주일날 새벽 5시부터 와서 차에다가 의자하고 책상을 다 실어요. 가서 6시, 7시 되면 다 깔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다 또 철수해서 씻고 또 가져가야 됩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 자, 두 번째. 이 교회는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의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대부분의 로마 황제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겠죠. 그리고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세금도 많이 내라고 직장도 막 잘라버리고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이걸 다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너무너무 고생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다 잘리면 뭐 먹고 삽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주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인내와 참음과 견딤이 필요 없습니까? 물론 뭐 오늘날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고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시든 뭘 보실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역주행하는 사람만 봐요. 그리고 잘한다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이걸 누가 했어요? 에베소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걸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이런 면에서 주님에게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 교회는요,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에게 속지 않았어요. 이단에게 흔들린 교회가 많거든요. 이 교회는 끄덕도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속고,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 것은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속는 건 자랑 아니에요. 우리가 순진하고 순수하다는 걸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것이 잘 속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 속아야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신앙을 병들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거짓에 속지 않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머리 좋아 되는 거 아니고요. 성경 읽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원본이 있기 때문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1: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0: 예. 악한 사람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거다. 여러분 거짓은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요.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잘 먹혀들고 있는 거짓말 몇 가지 소개하죠. 첫째, 교회가 필요 없다.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둘째,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안 하고 개인으로 해도 괜찮다.

이거 엄청난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해도 된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따라가면 신앙이 병들게 돼 있어요. 예. 미지근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거짓에 속으면 일단은 능력이 없어집니다.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거짓은 더 많아질 겁니다. 이단도 문제지만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신앙 안에 있는 거짓말이 더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수만 있다면 지금 현재 요 정도 인원만 해도 한국을 수십 번 뒤집어 볼 수 있습니다. 돌격 갚으라고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안 와요. 만 명에서 뭔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고 진리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잖아요. 안 변하는 게 있나요? 우리 생각 변하지요. 식성도 변하지요. 유행도 변하지요. 사상도 변하지요. 철학도 변하지요. 안 변하는 게 없어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변하지요. 좋아하는 것도 변해요. 변합니다. 유행을 보십시오. 옷은 유행이 계속 변하지요? 근데 사실은 변하는 게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길었다, 짧았다, 넓었다, 좁았다, 그거밖에 없어. 치마 길었다, 짧았다. 바지통 넓었다, 좁았다. 외투가 길었다, 짧았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참 묘한 게요. 길은 걸 사놨는데, 짧아지다가 길어질 거는 맞아. 근데 걸리는 시간이 기니까 그걸 입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다 변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 되고 수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은 수정되거나 업데이트 된 적이 없습니다. 40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썼지만 이 성경은 한 번도 업데이트 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업데이트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10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게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게 속지 않고 분별을 잘 해냈어요. 2절을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가짜 사도들이 많았어요. 가짜 사도행세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걸 다 구별을 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해냈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며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틀리게 가르치면 다 거부했습니다. 삶의 방식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과 같은가 다른가 자세히 살피고 가짜는 영락없이 다 드러냈어요. 거부했습니다.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6절을 보면 내가 잘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하죠. 나도 그걸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니네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나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니골라당이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 일곱 집사가 나오는데 그 집사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니골라가 있어요. 니골라. 초대교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를 떠났어요. 배교합니다. 이단의 두목이 됐어요. 그게 니골라당이에요. 초대교회 교부들이 쓴 글을 보면 니골라당은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인데요. 그 영지주의의 한 분파라고 보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이런 주장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육체라는 것은 뭘 해도 괜찮다. 굉장히 매력적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신전에 사자랑 놀아도 괜찮고 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어차피 그거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장하니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근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걸 배척합니다.

흔들리잖아요. 진리의 경광에 딱 서 있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나도 니네가 미워하는 니골라당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여러분. 진리에 조금도 타협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딱 서서요. 틀리면 다 거부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네 번째 뭐죠? 게으르지 않고 매우 부지런했다. 주님은 너네가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안다.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요, 수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게 영혼을 섬기고 게으르지 않게 공동체를 섬기는 거 주님이 아세요. 잘했다 그럽니다. 인정해 줍니다. 칭찬하십니다. 저들이 보면요, 참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을 받은 것 제가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이게 절대로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뒤에 칭찬이 너무 세기, 아, 죄송합니다. 책망이 너무 세갖고 앞에 있는 걸 자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은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좋게 평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평가 기준을 보여주는 거죠. 주님은 교회를 보실 때 이걸 보신다. 이걸 인정하신다. 이거를 칭찬하신다.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모습을 잃어버린 성도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잊어버렸다면 이걸 다시 되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으셔야 돼요. 잘하는 겁니다. 좋은 거예요. 예. 자, 근데 자, 이 정도 하면 소위 말해서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아, 완벽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만큼 열심히 하고 헌신하면 한두 가지 좀 잘못해도 봐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이만큼 열심히 하는데 그 불러갖고 야, 너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예배소 교인처럼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불러놓고요, 내가 보니까 너 이거 좀 고쳐야 되겠어 라고 책망을 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얼마나 더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얼마나 더 하라는 말입니까? 이만큼 했으면 됐잖아요. 이렇게 화를 내고 대들 수도 있지가 않아 보입니까? 저도 사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것 같다. 심기를 안 건드리려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세요. 일 잘하지요. 피곤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하지요. 악한 자 용납하지 않지요. 거짓하다 다 구분하고 이단 다 가려내지요. 거부하지요. 고난과 핍박 힘듦을 견디고 인내하지요. 게으르지 않고 진짜 코피 터질 정도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 이 정도 열심히 하는 사람 같으면 좀 흠이 있다고 해도, 아니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됩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잘못하면 불러놓고 책망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잘하는데. 에? 좀 이면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완벽해 보이는 교회가 변질이 되니까 주저없이 불러놓고 혹독하게 책망하셨어요. 촛대 옮기겠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누구한테 이런 얘기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에베소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받았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면 꼭 명심해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도 책망을 받으면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람은 기다려줘야 되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꼭 교정이 필요하고 변질되고 있다면 말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게 계급

말이 이상하죠? 열심과 충성과 헌신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의의가 생길 수 있어요. 그 계급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헌신했어. 이만큼 희생했어. 여러분 이런 건 절대로 계급장이 될 수가 없어요. 계급장이 되면 본인도 망합니다. 교회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섬김과 헌신이 자기 의의가 될 때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책망을 안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 자아를 강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책망을 받으면 반드시 화를 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어쩌란 말인가. 나는 더는 못하겠다. 모든 걸 내려놓겠다. 나는 부족해서 더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과 하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이 멘트는 절대로 성령님이 주시는 멘트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멘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한다면 자기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오. 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인의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뻣뻣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건들면 폭발하겠다 이런 사람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하시면 고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가지면 변질이 돼도 말을 못하잖아. 그 사람한테. 건들면 폭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기 스스로가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게 돼요. 그럼 점점 심각한 변질로 간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말해줘야 되잖아. 받아들이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 의가 강해지면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말하면 안 받아들입니다. 화를 낸단 말이에요. 같이 죽자는 얘기지. 그럼 안 돼요. 진짜 겸손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말해주면 겸허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아, 제가 실수했습니다. 기도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건들기만 하면 저 그만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잘 됐습니다. 격려하고 힘을 복돋아 줘도 갈까 말까 한데 더 준비된 사람하고 잘하십시오. 저는 부족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했습니까? 주님이 하겠습니까? 다 은혜 아닙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충성이 절대로 계급장이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계급장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더 감사합니다. 더 감격하고요. 더 겸손해지고요. 그게 성숙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 충만 아니겠어요? 우리 다 연약합니다. 변질되기 쉬워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함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의의를 갖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헌신과 충성이 계급장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안 계시지만요.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사람이 생길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목장 안에서요. 건들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나한테 복이에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틀려도 말을 못해. 제 말하면 폭발하니까. 제 해폭탄이 나죠. 건들면 폭발해요. 말 못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삐뚤는 길로 안 가겠어요? 여러분 건들 수 있는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건드려야죠. 자, 결론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은 걸 보면 정말 퍼펙트해 보이는데 도대체 어떤 변질이 찾아온 걸까요? 이만큼 잘하면 뭐 웬만한 문제는 좀 넘어갈 것 같기도 한데 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하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변질됐기에 이만큼 심하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을까요?

0: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거예요. 퍼펙트해 보이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2장 4절, 5절, 6절, 7절 읽어보면 다 나와요. 쭉 읽어보시고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깊이 좀 묵상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 3절을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주님이 알아주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에요. 내가 저런 삶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나 열심히 일하고 있나? 수고하고 있나?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있나? 영적인 분별력이 있나? 게으르지 않나?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 인정하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우리 모두의 칭찬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칭찬하시는 이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1126번, 054-272-1126번 포항중앙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천식 때문에 힘들어서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 사랑교회를 섬기는 권사 진선혜입니다. 창평암마음 요양병원 간호부장이기도 한데요. 중증호흡기 장애 2급이에요. 거의 그 37년이나 됐네요.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극동방송을 알게 됐고 전파 선교사를 작은 구좌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걸음도 못 걷던 내가 이제 걷게 되고 호흡하게 되고 다시 또 간호사로서 일하게 되고 출근길에 그 말씀을 접하면 아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 요양병원 정말 힘들었어요. 이 극동방송은 저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방송국이 있어서 저는 살았어요. 저 혼자서 아이들 셋을 기르고 있었고 저도 투병하고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헌금은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해주신 게 감사하니까 나는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10개, 20개, 100개 막 이렇게 돌아오더라고요. 주위에다가 자꾸 얘기하게 돼요. 한 구절이라도 해봐. 하나님 진짜 마중물이야. 이거를 부었을 때 샘물이 솟아나듯이 나에게 오는 은혜는 이거보다 더 크게. 그래서 호흡기 기능이 폐기능이 50%밖에 안 돼도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기를 바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서 같아. 그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 한 구자라도 하세요. 죽을 수도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있어요.
1: 극동방송은 제게 숨을 쉴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진선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진선혜 권사님은 극동방송 덕분에 오늘도 건강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전파 선교사 작은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죽음 가운데 놓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엔 안타깝게도 신호등이나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우리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음이 하는 소리는 인생의 행로를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특히 열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열정이라는 단어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열정을 마치 신이 인생의 길을 인도해주는 일종의 나침반처럼 생각한 것이죠.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바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이 향하는 곳으로 가세요. 바로 그곳이 인생의 파란불이 들어온 곳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의 소원이 그 열정이 우리 마음에 비추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오늘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아하 크로스의 내 안에 오직 등불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시편 97편 11절 말씀. 빛을 비추라. 별빛이든 손전등 불빛이든 캠핑장에 모닥불이든 아니면 반딧불이가 뿜어내는 빛이든 여름밤은 반짝이는 빛과 잘 어울린다. 깜빡이는 작은 불빛은 아무래도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고 더 쉽게 눈에 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에워싸

빛나곤 하는 어둠을 향해 그와 동일한 빛을 비춰야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걸음걸이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나누어 줄 빛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는 길을 찾으려고 삶이라는 어둠 속을 여기저기 더듬을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한다. 오늘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밝게 비추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시편 97편 11절 말씀.

민호기님의 별빛 속에 빛나는 주님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지금 여러분은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요. 레나 마리아의 Don't Hide Your Light. 영어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키노트의 A Light라는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대구 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주날 인도하시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죠. 나의 현재는 과거가 쌓여온 것이며 나의 미래는 현재의 내가 쌓아가는 것들로 만들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이 소중한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끝으로 소망 내 주님께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향기로운 찬송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그 동방송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3: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율법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의 교수쯤 될까요? 그 율법을 전공하고 공부한 엘리트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하세요. 당신 공부한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그 율법을 공부한 사람답게 모범 답안을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율법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다시 예수님께 회심의 질문 하나를 또 던져요. 그러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 도대체 저에게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평범한 질문 같지만 이 율법 교사가 의도한 조금 의도가 나쁜 사악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죄 없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 이러면 그동안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이나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당신의 사역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고, 반대로 죄인들까지도 다 당신 이웃이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지탄과 심지어 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활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떤 질문의 위기 속에서 지혜롭게 이 사람에게 그 질문

질문에 도전을 하며 던지시는 대답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질문의 대답을 비유로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비유는 두 도시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배경으로 한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로 한 25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도 차이가 한 1000m 돼요. 예루살렘이 높은 데 있고 여리고가 낮은 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무슨 길이 지금처럼 잘나 있었겠습니까? 자연 길 그대로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도 차이가 나니까는 험한 길이에요.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대도시예요. 대표적인 두 대도시예요. 그러니 두 도시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을 것이고 물자가 수시로 오고 가는 길인데 길이 험하다 보니 이 길에서 때때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건을 빼앗고 행인을 덮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악명 높은 길이에요. 바로 이 길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강도의 습격을 당해서 가진 것다 뺏기고 실컷 얻어 맞아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때마침 너무 뜨거운 태양 아래 홀로 이렇게 죽어가는 이 사람은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이 자리를 한 제사장이 지나가게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성직자의 의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에 성직자가 아니, 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당연히 도울 거라는 상식적인 계산을 우리 모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쓰러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곧바로 행동하지 않고 자꾸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제사장들이 지키는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이 시신이라든지 부정한 것을 접촉하는 순간 그때부터 7일 동안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제사장이 내일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어떤 공적인 일을 하거나 누구 심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거나 뭐 해야 될 그런 성직자로서의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지금 피 흘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졌다가 이것이 율법에 위배되는 일이면 내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공적인 사역들, 계획들, 이미 스케줄에 잡혀 있는 일들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적인 사역과 기본적인 윤리 사이에 이 제사장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결국 안전을 선택합니다. 할수 없이 이 사람을 외면하고 멀리 떨어져서 그냥 지나칩니다. 아마도 이 제사장을 조금 제가 변론해 주자면, 그래도 성직자니, 하나님 제가 공적인 일을 해야 되니 제가 만지면 안 돼서 할수 없이 가지만 빨리 다른 사람 하나님 누굴 보내서 이 사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가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때마침 제사장이 떠나간 바로 뒤에 레위인이 또 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성전의 일을 돕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전의 일을 돕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쓰러진 사람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도 조금 전에 제사장과 같은 이유로 이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합리화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하고는 수백 년 동안 원수 관계로 지내온 민족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사마리아인들의 자손들이 혼혈아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민족성이 강한 유대인들은 외국인들하고 혼혈아로 태어난 그 사마리아인들을 율법적으로 더러운 민족이라고 배타하고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사마리아인을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경멸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대접을 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어서 서로가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이 쓰러져 죽어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이 유대인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배경, 그들의 그동안 가져온 섭섭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인 걸 알지만 얼른 달려가서 가방에서 포도주와 올리브를 꺼내서 소독을 해주고 상처 위에 기름으로 발라주고 응급처치를 해요. 그리고 아직 의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나귀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급하게 가서 이 사람을 눕히고 여관 주인에게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있어서 나는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내가 있는 우선 돈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두 데나리온을 이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줘요. 두 데나리온이면 지금 2026년도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돈을 주고 혹시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 드릴 테니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많은 분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인물 가운데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우리는 다 쉽게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 보면 이두 사람이 무슨 그렇게 악당 일을 한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두 사람이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개인적 선택 때문에 공적인 일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지면 7일 동안 성전의 업무를 못 보니 나로 인해서 성전이 드려야 될 제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중단되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선택한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효율적 선택을 한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비유 속에 등장하는 두 인물을 조금도 두둔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할수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렇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두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말해요. 대신에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기꺼이 손해를 본이 사마리아인을 예수님 칭찬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 당시 그런 문화, 또 제사장 레위인의 특수성, 이런 걸다 고려하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은 할수 있지만 그렇게 냉소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을 텐데 이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박한 평가를 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을 주목하고 칭찬하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왜 예수님은 그러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일평생 가장 중요한 먼저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람 살리는데 내가 이게 손해되는 걸 알아요. 사람 살리는데 내가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줄곧 사람 살리는 일이라면 기꺼이 모든 것을 손해보고도 그걸 항상 먼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먼저 우리가 이것이 먼저 우리의 가치고 이것이 어떤 선택을 할 때 제일 우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효율성보다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늘 먼저이어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저는 회복하고 계몽해야 될 첫 번째 주제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은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에 끼어드는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내 계획이 남들에 의해서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러느냐? 당연하지요. 이 험한 세상에서 나 하나 살아가기도 힘겹고 나 하나 버티기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살려? 그래서 현대인들은 내가 남을 돕더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시간이 좀 있고 또 좀 삶의 여유가 있고 뭐 내가 읽어놓은 뭐가 좀 있어서 아 이제 좀 남을 도와도 돼, 이럴 때 남을 돕는 게 그게 상식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나 살기도 어려운데 내 어려운 월급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내 시간도 내게 어려운데 내가 내 자녀들 좀 돌보는 것도 못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뭐 이거는 사람이 지혜롭지 않다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도 안 되면서 남을 위해 뭔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돕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그닥 좋은 눈으로 보지 않고 아니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조금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루는 그 회당장 야이로가 울면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지금 이 상황은 속된 말로 1분 1초가 피말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세요. 왠지 아십니까? 12년 동안 만성하혈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고 있는 시간에 멈춰서서 한가하게 그 여인과 눈을 마주하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병도 낫지만 네 영혼도 치유한다. 그리고 예수님 계속 머물면서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 회당장의 생각 속에 더 급한 일은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리고 이 사람은 당장 죽는 병은 아니니까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효율성을 들어 비판하는 일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길거리에 버려진 한 여인을 살리는 일에 그 자리에서 집중합니다. 그리고 어린 딸도 결국 살려내요.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먼저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이 귀하고 지금 내 앞에 놓인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효율보다 사람이 먼저고 살리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 사역을 줄곧 감당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우리 나름대로의 내 계획과 스케줄에 의해서 효율을 따라가다 보니 때로는 당장 자녀가 부모에게 어쩌면 가장 마지막 부모에게 SOS 구호 신청을 보내는데 부부니까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고 기댈 데가 없어서 그 마지막 부부에게, 자기 배우자에게 마지막 구호 요청을 보내는데, 나는 지금 일해야 되니까, 나는 지금 돈을 벌어.

여기다 보니 우리는 정말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사춘기 아이가 아빠 내 얘기 좀 들어봐,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여보 나 이 이야기 해야 되겠어, 근데 지금 안 돼, 나 출장 가야 되니까, 지금 고객하고 만나서 이거 해야 되니까 안 돼. 이 효율성 때문에 내 앞에 놓인 진짜 회복해야 될 사람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보람된 일이 뭐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누군가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들이 보낸 문자 속에 아무리 바빠도 잠시 호흡하고 답장 하나 보내주시고, 직장 동료에게 먼저 커피 한 잔 주면서 그 5분의 위로와 대화가 필요하고, 누군가가 지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아무리 바쁘고 지금 아무리 분주해도 단 몇 분이라도 삶의 여유를 여러분의 곁을 내어주는 그 여유를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자, 이 비유를 그렇게 들려줌으로 논쟁을 마치신 예수님의 일행이 한 마을의 어느 가정에 가세요. 그 가정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르다 마리아는 펄쩍펄쩍 뛰면서 당시 최고의 가장 위대한 랍비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당신 집에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영광인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저희가 예수님 일행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예수님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는데 힐끔 거실 쪽을 바라다 보는데 동생 마리아가 철딱선이 없이 예수님 바로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눈이 초롱초롱 빛나가지고 그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언니 마르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통 랍비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도제 교육 속에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남자예요, 그 당시는. 근데 유일하게 여자 하나가 껴있는데 그게 동생 마리아야. 그러니까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철딱선이 없게 그냥 예수님이 좋아도 그렇지 거기는 그 자리는 자기가 낄 자리가 아닌데 거기 맨 앞에 껴가지고 다른 남자들 제자들처럼 앉아가지고 마치 자기가 제자 될 것처럼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언니는 못마땅한 거예요. 두 번째, 상황상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도 해야 되고 음식도 날라야 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데 유일하게 도와줄 동생은 저기 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철딱선이가 없는 거죠. 눈치가 없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대목에서 고개를 안 끄덕거리거나 아멘을 안 하죠, 대개 보면. 그러니까 약간 서운한 마음에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아유, 저 철딱선이 없는 저, 저 동생 좀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 언니로서는 당연히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마리아야, 너도 귀한 일 하지만 네 동생 하는 일도 너무 귀한 일이다. 마리아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희생하고 열심히 자기 할 일을 마땅히 하는

0: 언니 마르다가 칭찬을 받아야지. 이 정말 철딱선이 없는 행동을 하는 동생 마리아가 잘하고 있다, 괜찮다. 이렇게 칭찬하는 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왜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신 걸까요? 이게 예수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소위 뭔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을 대접하고 선물을 하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늘 귀한 것은 우선은 뭐였느냐? 진심의 눈맞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감. 이게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누가 아무리 뭐 비싼 걸 주고 좋은 걸 대접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눈빛과 가슴이 교감하는 이 관계가 예수님에겐 무엇보다 늘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늘 어떤 결정을 할때꼭 가져야 될 우선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과 진실된 만남, 진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감, 이게 중요해야 돼요. 돈보다도, 이익보다도, 가슴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는 대부분의 많은 인간관계를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비싼 선물 주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나는 저 사람에게 내 의무를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가장들은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성공해서 내 가족들 편안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집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주고, 넉넉한 물질적인 걸 공급해줘요. 그게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 날그 멋진 집에 살면서도 눈에 초점이 없는 부부 관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 되려고 원하는 것, 뒷받침해 줄 것, 다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지만 어느 순간 자녀의 방문이 열리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껍데기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겉의 것이 아니라 서로의 눈빛을 나누는 하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박수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다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 것하고 잘 사는 건 달라요. 열심히 살되 진짜로 잘 살으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상황에도 이두 가지의 필수적 원칙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할 때는 효율로 사람을 만나지 말고 가슴으로, 진심으로, 눈빛으로. 이 예수님 평생 이 원칙을 지키며 사셨던 이 예수님의 우선순위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현대인들이 배워서 그렇게 산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 먼저를 뒤로 빼놓지 말고 이 먼저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국에 9191번, 031-407에 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함께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는 구원이자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만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런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네, 저는 포항 선결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하민 권사입니다. 네, 거의 매일 듣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제가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픈 것 같아서 거의 매일 그냥 공기와 같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전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섬길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겠다 싶어서 또 북한까지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북한에도 보니까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형편이 안 돼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의 두랩돈을 기이 받으셨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냥 무심코 마시는 그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심는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실 것 같아가지고 아,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린다고 항상 멘트에 나오듯이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극동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휴대폰 들고 그냥 눌러주시고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한 구자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극동방송을 듣지 않으면 영혼이 목마르고 배가 고픈 것 같다는 박하민 권사님은 그렇기에 극동방송의 전파가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두렵던 과부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파 선교사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담대히 고백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과부의 두렵돈과 같은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극동방송의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가능케 합니다. 전파 선교사, 생명을 살리는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학 목사입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 그럽니다. 그것은 흘러간다는 거고, 또 오늘 있으면 내일이 있고 내일 있으면 모레가 있지만 결국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올라 많은 사람들은 시작은 이때 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또한 이때에 살아보면 또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에 산다 그런다, 그럽니다. 생일과 죽음 앞에 사는 거죠. 그런데 생일과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행복한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 어디서 올까요? 물질, 건강, 재능 물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고 결국에는 천국 가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주변에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침판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 살아오면서 한때는 예수 없이 살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었지만 교도소 담장 안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이제는 교도소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우리 귀한 목사님 부부를 다시 모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찬이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

0: 강찬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교도소 가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라고 할 때 좀 울컥하셔가지고 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양 목사님께서는 그 목회도 하시지만 또 일반 직업도 갖고 계시잖아요.
2: 네.
0: 어떻게 보면 사장님이신데 저는 몰랐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내 직업인 강도였다고 하면서 그 우리 수용자들한테 일을 열심히 했더니 하와이까지 갔다 왔다. 나중에
2: 네.
0: 이제 우리 임혜수 목사님도 와서 아주 좋은 구경했다. 하나님 은혜였다고 하면서 그 우리 수용자들에게 소망을 줬거든요. 그때 그 간증을 들었던 그 수용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목사님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할 수도 있지.
2: 아,
0: 내가
2: 네.
0: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비랑으로 지금 교정사역을 하시잖아요.
2: 네.
0: 자비랑으로 하시면서 또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의 감호자가, 옛날 감호병가가 이제 우리가 2004년도에
2: 5년도에
0: 아, 2005년도입니까?
2: 예. 법적으로 2005년도에
0: 아, 이제 2004년도 한참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예. 2005년도 됐지만 그래서 예. 이제 이 감호소가 이제 이제 나중에 그 3교도소로 예. 바뀌었지만 그 감호자 되시는 분, 그러니까 감호 병가를 받고 이제 일선의 유기가 끝난 다음에 천안 교도소에서 나머지 잔 처분을 받아서 살고 있는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2: 네.
0: 지금 우리나라에 감호병가 받고 감호 천안교도소에 있는 분이 몇 분이며 그분의 생활은 어떠한지 또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예, 지금 현재로는 그때 오래전에 받았던 분들이 다 법이 2005년도에 폐지됨에 따라서
0: 네네네.
2: 그 뒤로 이제 살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0: 네네.
2: 많이 줄어들었는데
0: 네네네.
2: 현재로서는 두 분이 계시고 6월달, 7월달쯤에 또 두 분인가 더 온다고 하더라고요.
0: 아...
2: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경우가 되느냐 하면은 그분들이 감호병

0: 과가 7년 기한인데 예를 들어 3년 살고 4년이 남았을 때 출소한다. 그러면 아. 나가서 4년 안에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은 네. 거기에 합당한 징역형을 받고 그 나머지는 가출수도 했던 부분들 4년에 대해서 다시 와서 살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1년 기한 정도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0: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고 줄어들고 하다가 결국에 지금 현재는 두 분만 남아 있는데
1: 아, 네.
0: 요 뒤로 이제 넘어올 그러니까 일반 징역형을 마치고 그쪽으로 천안 감호소로 넘어올 분들이 불과 몇 분 안 남은 걸로 들어 알고 있습니다.
1: 그분들이 이제 보호 감호소 처분은 이제 그 우리가 2005년 네. 8월 달에 폐지된 걸 알고 있는데 그 폐지됐을 때 그때는 이제 감호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0: 네, 많이 있었죠.
1: 지금도 이제 현재는 천안교도소에 2명 있고 네. 또 뭐 6, 7월 달에 또 2명 온다고 한다면 네. 4명 계시는데 그분들은 그 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십니까?
0: 천안으로 그 감호소를 분소 일종의 분소지요. 그런데 이 감호소 자리 그러니까 현재는 3교도소 자리인데 이 감호소를 그때 당시 운영을 할 때 그중에서 이제 좀 모범적이다 해가지고 천안에 옮겼던 자리가 옛날에 보면 경비교도대라고 아. 하는 그런 군대 대용으로 네네네. 사용하던 시설들이 있어요.
1: 네네네.
0: 근데 거기에 그때 이제 1차로, 2차로, 3차로 해가지고 30명 수용을 하게끔 그 시설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30명 시설로 사용을 하던 것을 지금 현재 두 명이 그 시설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활은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 출소를 앞둔 그런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1: 네네.
0: 뭐 휴게실도 있고 작지만은 체육관 시설도 있고 또 냉장고 같은 것도 있고
1: 네네네네.
0: 또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그 음식도 라면도 이렇게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대우는 받고 있습니다.
1: 마치 콘도처럼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예, 전자기기가 예. 좀 준비되어 있는 거네요.
0: 예, 예.
1: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분들에게한테 이제 예배 인도해 주러 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두 분이 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을 텐데 타 종교도 갖고 있을 텐데.
0: 아니요. 천지에 계신 두 분은 오래전에 이렇게 이미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났던 분이고 그 중에 한 분 사실은 그 두 분 다 제가 옛날에 청송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잘 아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특히 한 분은 현재 39년을 살고 계신 분인데
1: 아이고, 나이가 어느 정도?
0: 40살에 들어와서 아이고. 현재 79세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출소하시게 되면은 제가 지내고 있는 구리시로 오셔서 거기 우선 뭐 원룸이라도 아니면 고시원이라도 이렇게 해서 정부 도움도 좀 받아서 이렇게 함께 저희 교회에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 하기로 그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1: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감호자이든 이제 출소자이든 이제 출소하면은 좀 보복중단에서 긴급생계지원도 받을 수 있고
0: 예.
1: 또 뭐 정말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호 그 복지공단에서 기거도 할 수 있지만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좀 불편하거든요.
0: 네, 그렇죠.
1: 살다 보면 이제 원룸 같은 것도 보면은 나중에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그 뭐랄까 좀 LH공사
0: 예, 예.
1: 또 이렇게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그 자비랑으로 이제 교정 선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감호자들도 그렇고 무기수들도 그렇고 가석방하거나 출소할 때에 후견자가 분명히 해야만
0: 예.
1: 가석방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0: 신원 보증,
1: 그렇지.
0: 취업 보증 이게
1: 그러니까
0: 서류가
1: 후견자가 분명히 돼서 경제적인 안정과 보호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께서도 이제 한때는 그 가석방에
0: 예.
1: 협력했고 도와줬고 예. 그래서 그분들에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역이 만만치가 않죠.
0: 예, 만만치가 않죠. 근데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로 제 말씀을 잠깐 드려보자면은 제가 오래전 청송교도소 있을 때 직업훈련생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 네네네네.
0: 그래서 거기 2년 과정으로

0: 아침 순천교도소에서 진행하는 건축일반시공이라는 공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다행히 그쪽에 합격이 되어서 이감이 되어가지고 순천교도소에서 2년간 열심히 타일 및 미장 조적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배웠던 기술이었는데 출소 후에 인력사무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건축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웠던 타일 기술이 또 쓰임새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조금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요령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로 우리들 하는 용어로는 준기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몇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공으로 지금은 초인류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인류 기술자가 되어서 그 타일 그또 조적, 미장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지금 건축 경기가 너무 많이 그렇게 줄어들어서 사실상 저도 일을 좀 많이 해야 하다못해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1: 그렇죠.
0: 텐데 일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위축되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교정사역에는 사실 어느 정도의 물질이 필요하다고 우리
1: 그렇죠.
0: 목사님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하는 일이 워낙 작은 일이라 수입이 많지 않아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고요. 지금도 몇몇 분들에게서 편지도 오고 있지만 그분들을 충분히 잘 돕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1: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방송으로도 이제 편지가 와요. 그럼 기승전결 이제 영치금 지연으로 이렇게 올 때가 좀 안타까운 게 많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내용을 보고 이제 각 교도소에다 문의를 합니다. 이 사람 진짜 수감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럴 때라서 이제 정말 열심히 사는데 연고가 없고 영치금이 없다면 어떻게든 이제 좀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사모님 이 시자 이제 목사님시잖아요. 또 담임도 하시고. 근데 우리 감호자들이나 출소자들이 이제 올때 어때요? 어떤 마음을 좀 갖고 계십니까?
2: 저는 똑같이 대합니다. 왜냐하면 윤양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살면서 좋은 부분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아, 저런 분이 어떻게 저게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담임은 양 목사님이 담임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2: 예, 전적으로. 그래서 똑같이 전뭐 끄리낌도 없고, 어떤 분도 뭐 자기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다 그랬는데, 저는 그분들 집에 오시라 그래가 밥도 해드리고 뭐좀 먹고 싶은 거뭐 말하면 해드리고 그래요. 그럼 막 형제처럼 사실 이렇게 좀 보듬으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뭐막 끄리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대우합니다. 안타깝고 잘 살아내라고.
1: 그래 이제 마음의 문 열리고 마음의 문 열려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형성되잖아요. 저는 실제적으로 양 목사님이 그 사역, 양 목사님은 무슨 경험해봤으니까 그 안타까움을 알고 있지만 또 지난주 우리 사모님이자 목사님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을 본다, 믿음을 본다, 영을 본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누군가 그 다만의 영혼들 또 믿음으로 온전히 가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의 길을 가는 그 영혼들을 품어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이 좀 하시는데 두 분께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요?
0: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 경우입니다만은 저는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가장 많은 감사와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8장입니다. 8장 중에서도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저 같은 강도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자신들이 죄인임을 느끼는 사람들, 교도소에 있는 이들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긍휼

0: 열과 용서의 말씀인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에
1: 네네.
0: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말씀을 나눌 기회가 되면 꼭 권하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1: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담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도 그 누가 정죄하지 않으니까
0: 예.
1: 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0: 예.
1: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자기의 죄값에 대한 인정을 하도록
0: 그렇죠.
1: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0: 그렇죠.
1: 또 피해자들한테 죄송함도
0: 그렇죠.
1: 전해야 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이 그 영화 본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0: 예.
1: 거기에 보면은 그 여배우가 교도소 수감되어 있는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더니만 나는 이제 죄 다 용서받았다.
0: 예.
1: 그럴 때 그 여배우가 속된 말로 황당해가지고 신앙을 떠났다. 안타까운 모습이 영화로 보인 적이 있거든요.
0: 저도 그 영화 보면서 그 장면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1: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부활의 문제는 재산 받았지만 그러나 삶의 문제는 또 회개해야 되고
0: 그렇죠.
1: 피해자들한테 잘못을 용서 구해도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더 해서 아픔을 주는 삶이 안 되거든요.
0: 아멘요.
1: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좀 강조해 주시고요.
0: 아멘. 알겠습니다.
1: 우리가 일반 사람들한테 왜 교정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게 하시니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을 많이도 담고 싶었습니다.
1: 아멘.
0: 어찌 보면은 저도 아주 조금은 사도 바울을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1: 네네네.
0: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사실상 교도소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끌어주고 또 디도를 이끌어주었듯이 교도소 안에서도 그 바울 역할을 하는 그 한 사람이 디모데 역할을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을 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다면 교도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동안에 어찌 살았던 그 범죄인의 인생에서
1: 네네.
0: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1: 네네.
0: 이제 출소 후에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1: 네네네.
0: 죄송합니다만 제가 조금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1: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0: 예. 네, 감사합니다. 재범하지 않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게 교정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1: 그렇죠.
0: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누구든지 누구도 앞에서든지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외에는 그렇게 인생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1: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12장 4장 12절을 보면 천하 인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다리님을 위해서 주지 않았다 그랬는데
0: 아멘.
1: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교도소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까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디도 또 때론 오네시모 같은
0: 예.
1: 또 사람을 거듭나게 해서 복음의 동력자로
0: 예.
1: 또 세워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교도소에 있는 영혼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로서 또 그들이 건강하게 예수 안에서 나와야 사회가 따뜻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우리 사모님 같이 교도소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가시죠?
2: 예.
1: 좀 어떻습니까?
2: 가면 제가 이제 저도 간증도 하고 그러지만은 제2의 양대길, 제3의 양대길, 제4의 양대길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끝으로 기도 제목이나 우리 청취자 분들에게
0: 예.
1: 2주 동안 은혜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말씀 있다면 해주시기
0: 예.
1: 바랍니다.
0: 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 가장 마음에 두었던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저는 지금 나와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마음으로는 감히 전국 교도소의 형제들을 다 품고 싶지만 저는 제가 하는 역량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 약 한 10만 개 교회가 있다고
1: 네.
0: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개척교회 수준으로 누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1: 네.
0: 그래도 웬만큼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은 뭐 2만 교회, 3만 교회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네.
0: 교도소 안에서도 그 수용자들 중에

0: 가족들이 찾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정도, 지금 한 6만, 7만 가까이 될 거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인 한 2, 3만 명 정도는 정말 누군가가 돌아봐야 될 분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일 자립할 수 있는 교회들에서 수용자 한 명씩만 돌아볼 수 있다면은 그들이 그 안에 지내는 생활 동안에 어려움, 그 물질에 대한 극심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청송에서 27년 세월을 받고서 막 시작했을 때 서울 문정동 장지기회라고 있어요. 그 거기 남선교회에서 한 달에 2만 원의 후원으로 한 10년간 도와주시더니 그 10년쯤 지나서는 만 원을 더 얹으셔서 3만 원씩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그 징역형 사는 동안에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손 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돈 가지고 사실 제 생활도 세면도구라도 샀을 수 있는 제 생활도 됐지만은 그것도 모으니까 몇달 모으고 1년 모으면은 성경책 한권살 정도의 돈이 되더라고요. 그럼 구매시켜서 또 다른 사람 성경책이 정말 필요한 다른 형제들 함께 나누게도 되고 때로는 또그돈 가지고 빵도 10개 시켜서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죄 짓고 들어와 있어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고 배고프면 같이 배고프고 그리고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아는 외리 어떤 면으로는 순박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교도소에 많이 있습니다. 배고픈 이들에겐 빵 하나가 엄청 큰 은혜입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빵한개 후에 더 확실하게 전해지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너무나 작은 자라서 다만의 여러 사람들을 돌아볼 역량이 없습니다. 자립할 수 있는 교회에서 단한 사람만이라도 꾸준하게 돌아보아 주신다면 그한 사람이 혹은 디모데로 혹은 바울로 새 사람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와 수용자 한 사람 그 결연을 맺어주는 1대1 운동을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의 제 마음입니다.
1: 여러분, 교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고요.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그 길을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리의 찬빛교회를 섬기신 우리 양대기 목사님, 임혜수 목사님 함께하였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목사님.
1: 기도대로 좋은 은혜가 임하고 앞으로 사역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 최명자가 부릅니다. 예수님의 눈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 중부교회 진향민 목사님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명의 완주자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명의 완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2025년 작년이죠.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매슈 넌이라는 선수였는데 그 마라톤에서 이제 결승점 한 10m 정도를 남겼던 것 같아요. 다리에 갑자기 큰 경련이 일어나면서 쓰러진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쫄룩쫄룩하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막바지에 와서는 다리가 마비돼서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러자 팔꿈치와 팔과 무릎을 이용해서 결승점까지 들어가는 장면이 영상에 공개가 되었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저 모습으로 기어서 결승점에 들어갑니다. 제 기억으로 3시간 9분대에 들어갔어요. 저렇게 하고도.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성적.

걸 내다가 다리에 마비가 되고 이제 겨우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많이 박수를 쳐준 사람이 바로 매슈 넌이라는 선수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라톤이라는 경주가 굉장히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주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보니까 저도 보스턴 마라톤에서 1등 누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매슈 넌이라는 선수 마지막까지 정말 아까운 경기였지만 최선을 다했던, 그러나 완주했던 그 선수가 머리에 기억이 되어집니다.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초반에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단순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사명의 완주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면에 악한 마귀는 이걸 정말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때 쓰임 받고 사라지는 사람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집요한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사명의 완주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첫째로 함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에요. 그런데 이 낙심이란 함정이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사람이 낙심될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낙심이 되죠. 자, 오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하나님. 자신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구약 성막에도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도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걸 자꾸 막는 거예요. 굉장히 못된 짓이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너무너무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참 어려워졌어요. 오히려 이방인들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버린 것이 아닐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안 들으니까 얘네는 제외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단호하게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중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한 거 심판하고 사실은 처벌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남겨놔서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 때가 그러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노아 심판, 홍수 심판이 임할 때이 세상이 어떠했느냐 봤더니 죄악이 만연했대요. 만연했다는 것은 죄가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심판의 게이지가 넘어간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싹 쓸어버리는데 다 쓸어버린 것이 아니라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구약 시대뿐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남은 자 사상. 다 멸하지 않고 남아있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이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런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남겨놔요. 자꾸만 소수의 사람들을.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신약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다 사람들이 거부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두 그렇게 했느냐? 모두 믿음에서 실패하고 모두 배신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아래를 지켰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 제자들을 비롯한 그 소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 이 권력층이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공격합니다. 다 공격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 중에 남은 자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그를 선택하고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다시 1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느냐? 물론 하나님께 실수해서 잘못해서 범죄해서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여전히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너무 고난이 심해질 때 사람들은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험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낙심이라는 것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만 들 때 낙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경우가 그래요. 엘리야는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능력으로 따지면 이 엘리야를 따라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가뭄이 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해요. 먹을 것을 동물을 통해서 공급받기도 합니다. 또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해요. 얼마나 담대했던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우상이 있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는 한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은 한 400명, 한 도합 850명이 굉장히 포교활동과 하여튼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갑니다. 야, 바알 선지자, 그 이세벨, 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뭐 영적인 람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싸움터를 가보니까 아세라 선지자들은 하여튼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살짝 도망가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싸워서 이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것이 갈멜산 전투라고 하죠. 너무너무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엘리야가 나름대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싸우면 왕도 또 왕비도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웬걸요, 왕비가 전혀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고 왕비 앞에 나아가자 왕비가 사실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요. 보통은 힘이 있을 때는 어떡하냐면 뭐 지금 바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왕비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이맘때쯤 너 죽여버릴 거야. 지금은 못 죽인다는 얘기예요. 사실 기가 꺾인 그런 공갈 협박인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크게 낙심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쓰임 받다가도 낙심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낙심이 올 때 전형적인 패턴이 있는데 이 외로움이 느껴질 때입니다. 외로움이.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또 충성했던 분들 중에 종종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나요? 왜 나만?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가요? 왜 나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되나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너무 열심을 냈던 분들, 충성하셨던 분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수고

해야 되나요? 이 외로움이 올 때 어느 누구나 낙심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엘리야의 경우가 그랬죠. 엘리야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의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선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런 마음이 들 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봤더니 4절 중반에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7천명을 이미 예비하고 남겨두셨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낙심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에 서울에 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너무 많은 양이 내려왔고 이 많은 양을 배수시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죠. 그 뭐 서울 신림동이라든지 관악구 이쪽은 반지하 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당도 살아보고 서초동에도 살아봤는데 이쪽 지역이 반지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폭우가 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피해를 입은 곳이 반지하 주택이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물이 저렇게 차버리면 그냥 주택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홍수가 나게 되면 이 물이 쫙 밀려오기 때문에 문을 바깥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안에서 잘못하면 익사를 당하기도 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문을 들이면서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반지하에 있던 사람들이 살려내기 시작해요. 소방관이 왔을 때 적탕물 속을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구해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낙심하는 순간 진짜 끝이 오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참 어렵다.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다. 시대는 점점 이 세상은 악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남들에게 자랑하지 않지만 여전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함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가 일어나고 사명의 완주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명의 완주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이렇게 벌하실 때 남겨진 사람의 조건이 뭐냐는 거죠. 남겨진 사람. 도대체 남은 자의 조건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성경은 그 남은 자의 이유에 대해서 한 단어로 설명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이 잘나서, 그들이 실력이 좋아서,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의로워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쓰임 받는 사람, 소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사실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쓰임 받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은혜란 뭘까 봤더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이번에 그 지난주가 아마 청년들도 시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시험을 보게 되면 종종 부모님들이 제안을 합니다. 성적 이만큼 나오면 어떤 선물 해줄게, 얼마 줄게. 요새는 돈으로 많이 승부를 하시더라고요. 매력 있죠, 사실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장학금 타면 액수를 얼마 띄워줬어요. 그 굉장히 좋더라고요. 어쨌건 이제 그런 거래를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적을 이렇게 시험지를 보는 순간 공부 안 했던 곳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와요.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원하는 목표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그 뒷모습을 봤거든요. 성적 안 나왔지만 주기로 했던 거 선물로 줄게. 이때 사용하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은 다 무산됐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게 남은 자가 되는 선택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 깨달아지는 건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사실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또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함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반 우리 사회에서도요 입양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입양을 받으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선언해 주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세요. 사명자로 불러 주십니다. 아,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 주시는가.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은혜 받았다고.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에 대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은혜 받은 거죠.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훗날 어려움이 닥쳐도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돌파할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체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체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은혜 체험한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이 남아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데 있어서 두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 사랑이 있어야 결혼이 성립이 되고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면 그때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실 이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둘다 있어야 돼요. 굳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랫동안 간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예배만 드려도 그냥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생각이 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는 것이 느껴지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찬양할 때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마치 자기 권리처럼 주장해요. 그러면서 점점 은혜는 떨어지고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8절은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혼미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마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지도 감동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 마비되는 상태를 이끌어서 혼미한 심령.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그냥 대충대충. 결국 은혜가 떨어지고 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없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만해.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엉뚱한 모습이 만들어지죠. 문제는 이거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마음이 찔리고 예배를 빠지게 되면 힘들어요.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죄가 반복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 없이 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더욱 신앙은 병들어 가는 거죠. 자, 9절, 10절 이어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홍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밥상이란 원래 이 축복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나서 밥상에 둘러앉아서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건 감사의 제목이에요.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밥상이 올무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집중하다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사실 세상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냥 놔두질 않잖아요. 여러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신이 팔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배가, 기도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사명은 다음으로 미뤄요. 그러면서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정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험은 실패가 아니에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복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회개할 거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냥 괜찮은 줄 알아요. 자기는 병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 남자들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괜찮대요, 맨날. 저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병원 가야지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치료의 첫 단계는 진단이에요, 진단. 근데 이 감각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굳어집니다.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이 표현에 대해서 구약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표현합니다. 망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참 시대가 어려워요. 요즘 보니까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고 신문도 잘못 보겠대요. 근데 저도 그래요. 신문 펴보기는 해요. 펴보는데 몇장못 넘기다가 그냥 덮게 돼요. 그냥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냥. 불편해져요. 오늘 이 세대가 굉장히 많은 위기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너무 극을 이루고 있어요. 갈등 구조가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회사에서 노사 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박살이 났고, 이웃 간의 관계도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큰 소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청년들 보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는 꿈을 가지고 가는데 막상 교편에 들어서면 그 꿈이 다 망가져버려요.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마음만 가득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가정행과 교회까지 막 들어오게 되고 있어요. 정말 어렵죠. 정직과 성실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정직과 성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정직과 성실이 중요하다고,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 하면 피식 웃어요. 목사님, 이 사회가 정직과 성실이 인정되나요? 저도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너무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최후 보루라고 하는 선거제도까지 지금 의심받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위기의 상황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근데 더큰 위기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0: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시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 십자가 은혜가 과연 여러분 안에 잘 간직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2021년도 충남 홍성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폭우가 막 쏟아질 때 90세 치매를 앓고 있는 우리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 대신 어르신이 실종이 됐어요. 홍성 지역에서 이 할머니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이 도시 같은 경우는 탐문 수사를 하지만 산골짜기라든지 이런 쪽에는 드론을 날려요. 그래서 열 감지 시스템으로 이 실종자를 찾습니다. 그날도 드론을 띄워서 열 감지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이 할머니를 찾고자 한 거예요.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날 폭우가 왔잖아요. 폭우를 맞으면서 이 할머니가 저체온증이 된 겁니다. 체온이 낮아져 버렸어요. 열 감지 센서가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여곡절 가운데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 할머니 옆에 40시간 이상 동안 진돗개가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드론이 열 감지 시스템을 보니까 할머니는 저체온증이라 감지가 안 되는데 이 강아지 진돗개가 계속 막 왔다 갔다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 열 감지 시스템에서 작은 열을 감지하고 또 보니까 약간 떨어지지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 봤더니 할머니가 저체온증을 앓고 혼절한 상태에 있었던 거죠. 결국 구해내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사실 집안 잔치해야 되는데 마을 잔치가 됐어요. 마을 잔치. 훌륭한 진돗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저 개 이름이 백구입니다. 백구. 이 가족들과 할머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일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는 백구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개에 대한 은혜도 일평생 간직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여러분 제발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중부교회 진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771-1004번, 054-771-1004번 경주중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주일을 보내고

내고 있지요.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참 아름답고 귀해요. 혹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힘겹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주일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항상 주님 사랑하나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항상 주님 사랑하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주님을 사랑하나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늘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온종일 섬겨요.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난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의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어요. 844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잘 들어보세요. 5살 손자 서유가 합이 옆에서 방송을 듣다가 나는 커서도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또 어린이집 친구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서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꽉 안아주었답니다. 와, 여러분! 5살 된 서유 어린이는 지금도 커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고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했대요. 할아버지는 그런 서유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서유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유 어린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나요? 서유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라고 한 고백을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알게 되었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서유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E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와,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하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겠지요. 그래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1: 로마서 8장 37절.
2: 로마서 8장 37절.
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1: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2: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1: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0: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는 주여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놀라운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여자들과 제자들을 만나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이 세상에 두고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찬양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답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할 때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ミッションストーリー。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28번 막사에 수감된 코리와 베시 언니는 함께 수감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막사에 가득한 벼룩으로 인해 경비원의 눈을 피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하세요. 그러나 코리와 베시 언니는 아직 수용소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어느 날 밤 베시 언니가 코리를 깨웠어요. 코리야, 자니? 내 이야기 좀 들어봐.
1: 언니, 날 좀 자게 내버려둬.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
0: 코리는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 코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거든.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너에게 이야기해야겠어.
0: 언니 이야기를 듣자 코리는 짜증냈던 것이 미안해졌어요.
1: 언니 미안. 이야기해줘.
0: 코리야, 이 수용소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이런 수용소를 하나 선택해서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 그곳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의 고향 네덜란드에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 집이 있잖아. 그 집을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어.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거야.
1: 정말? 언니, 그러면 우리도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
0: 여러분, 우중충하고 더러운 강제 수용소에서 살다가 예쁜 꽃들로 가득 찬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베시 언니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코리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절망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해.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소에서 이 끔찍한 일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베시 언니의 이야기를 들은 코리는 무척 설렜어요. 그래서 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언니는 벌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친구들, 그러나 베시 언니는 그들이 꿈꾸던 그 아름다운 집에서 결코 살아보지 못했어요.

이야기를 나눈 며칠 후에 예수님은 베시 언니를 훨씬 더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코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제 수용소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실수로 석방하면 안 되는 한 여자를 석방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수용소의 사람들이 그 일이 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석방된 그 여자는 이미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실수로 석방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겠나요? 그래요. 그 여자는 바로 코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용소에서 코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베시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코리가 하기를 원하셨어요. 코리와 베시는 강제 수용소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기로 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용소에서 베시 언니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노아키즈의 감사 찬양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제가 2017년도에 아주 그 전 재산 몽땅 이렇게 날렸어요. 돈이 없었어요. 이제 파지수 썼는데 파지를 줍고 처음에 팔았는데 2만 5천 원이 생겼어요. 다른 걸 생각이 안 나고 이거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뿐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5천 원씩 그냥 그거를 그냥 바로 그때 그거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좀 열어주셔갖고 지금 그래도 이렇게 안정되게 직장을 주셨어요. 북동방송은 제가 버스 하면서 아니면 차를 몰면서 위로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의 말도 많이 해주시고 어떤 때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엄청 회개가 많이 나올 적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침 첫 시간 무조건 극동방송을 틀고 오거든요. 극동방송은 제 채널 넘버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 서 있고 지금 일하게 힘을 얻었습니다. 진짜 애청자 여러분들 진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그 부분에 한 일원이 되는 걸 진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1: 극동방송을 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의 생명줄을 태워주십시오.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의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시편 89편 35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시편 89편을 여러분 보시면 1절 바로 위에 제목이 나오죠. 맨 위에 에스라인 에단의 맞서기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라 그 말입니다. 이 에단은 레위지파 므라리 자손으로 파괴됩니다. 이 에단은 다윗이 역대기를 보면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올 때 그 앞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를 주도했던 사람이 오늘 이 시편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다를 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도 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고백들을 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89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89편 앞으로 가보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약속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5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35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35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이 시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내가 맹세하고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왕위는 해같이 영원히 있고 달같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이 시인이 알고 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실제적으로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거룩함으로 맹세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의 대명사잖아요. 그 자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거예요. 사람도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면요 반드시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우리도 신앙상 하다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신앙상 하다 보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굳건해질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안고 신앙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성경에는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리딩 시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약속들을 이 시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약속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세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이루어주신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시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달라요.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현실은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인이 알고 있는 현실이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쭉 보십시오. 38절 먼저 보시면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쳐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이겠죠. 39절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왕관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40절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고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다. 방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41절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했다. 42절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43절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하셔서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다. 44절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다. 45절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다. 정리를 하자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시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실을 보니까 다윗 왕조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자기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왕권, 다윗 왕권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했는데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나라도 망하고 문제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득세해서 큰 소리를 치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더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이 시인의 눈에는 현실이 약속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희망보다는 수치가 가득해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인이 기대했던 삶은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이었겠죠.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1절로 넘어가 보시면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알게 하겠다. 6절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굴까?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11절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세계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다.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도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함 베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 이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할 것이다. 24절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뿌리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함께 있어서 내가 성실함으로 인자함으로 함께해서 그를 높여서 뿌리 높아지는 것처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죠. 온통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납니다. 하나님 믿으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많잖아요. 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말씀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답답한

현실을 만나게 될 때도 있다고 말이죠. 이 약속과 이 현실이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약속과 현실이 만났을 때 이 시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이 시편 89편을 썼던 시인은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지만 고민스러운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사랑으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이전의 약속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현실을 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약속과 현실이 다르다고 느끼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 지점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과 현실이 다르다고 느끼니까 역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주여,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아니면 우리는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해도 금방 답이 잘 안 보여요. 이럴 때는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건 아니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혼자 결론을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과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주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왜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 과정을, 이 경험을 다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이런 일을 반드시 만나요.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오늘 시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불평과 원망하기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살펴봐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이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었고 현실과 괴리감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시겠죠. 근데 20년이 지나도 답이 없어요.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자기는 완전히 몸이 늙어서 100세가 가까워져가고 아내도 90세가 가까워져가고 아내의 생리는 다 끊어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답답함 속에 하나님께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는 겁니까?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아브라함이 많이 누르고 있어요. 아브라함 좀 순한 사람 같아요. 막 따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 막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 모세도 하나님께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바로에 갔어요. 근데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주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믿는 자기들이 어려운데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을 그대로 두십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선한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냥 두고만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뭐 아닌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불평과 원망은 다릅니다. 불평과 원망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아직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라고 탄원하며 나갔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약속과 현실이 다른 상황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졌다면 이 왕국이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약속도 무너진 것입니까? 시편 89편은 이렇게 그냥 끝납니다.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한 채 끝납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졌고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왕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폐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입니까? 여기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신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좀 더 가면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이런 고민까지 빠지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면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시편 89편은 우리에게 그 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49절에서 왜 하나님 그런 것입니까? 묻고 50절에서 탄식하고 51절에서는 원수들이 조롱한다고 말을 하면서 아무 응답도 없는데 마지막 시인은 5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무리가 좀 이상하죠. 막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약속이 없습니까? 그러더니 마지막 한마디로 그냥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질문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마지막을 찬송으로 끝냅니다. 왜 그럴까요? 시인은 아직 이 상황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여전히 마음속에 담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지만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을 받지는 못합니다. 끝내 그 대답을 모를 때도 많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약속과 달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시편 89편은 3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리고 90편부터는 4권이 시작이 됩니다. 이 3권의 마지막 답은 4권의 5권에 나옵니다. 4권은 다윗 왕국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5권에는 하나님께서 진짜 왕을 보내신다. 진짜 왕이 오셔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이 시인들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신약이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이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생각을 하기나 했을까요? 그저 자기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셨고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무너지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냥 그 자기의 하소연을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쓴 이 시가 하나님의 이 통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 세밀한 은혜 속에 이것이 메시지가 될 줄 알기나 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이름도 몰랐고 시편이 어떻게 이어질지 몇백 년 뒤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지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느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인데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내 답답아 죽을 것 같아요.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셔요. 다만 우리가 답답한 이유는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사건을 못 가서 그래. 우리 뒤에 결과를 못 봐서 우리는 답답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 현실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내 자녀를 보니 답답하고 내 병에 걸린 걸 생각하니 답답하고 내 사업이 무너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을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냐고 우리가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록 내 형편과 사정이 이러해도 나보다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은혜 속에 감동해서 감격 속에 춤을 출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현실에 부대껴서 힘들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기자는 끝내 결말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9편의 기자의 귀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을 토로하면서 마지막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눈물 날 일 있죠? 내 생각도 안 되고 답답해서 울고 싶을 때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과 원망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땡큐 파이브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루 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다 지나고 잠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 베풀어 주시니 감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인의 보기에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왕국도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답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 없으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설명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아직 이 일의 끝은 내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 신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편 89편은 어떨까요? 나의 시편 89편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약속은 알겠는데 현실이 어려운 지금 상황 속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시편 89편이겠죠. 하나님,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면서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나의 현실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언제쯤 응답하실 것입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셨지요? 제 형편을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약속이 있음을 알지만 현실이 어려워서 고통 속에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지금 시편 89편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약속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현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를 써낼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가슴앓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눈물로 기도하고 애를 쓴 데를 보고 아이들이 자꾸만 힘든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가슴앓이를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고민스러운 분도 있습니다. 언제쯤 나을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을런지 고민스럽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사역이 힘들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시편 89편에서는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0: 4권과 5권이 있다는 것을. 지금 내 현실은 무너질 것 같고 답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다만 내 눈에 아직 안 보일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진짜 왕이시며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날이 우리에게 올 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백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직 내가 시편 89편의 상황 속에 있지만 아직 답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아직 완성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도 그분을 알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내 현실은 시편 89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150편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 고백을 따라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 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일평생 단 한 번만 노래하는 새가 있습니다. 아름답고 멋들어진 노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르고 장렬히 생을 마감한다고 하는데요. 이 새는 푹신푹신한 풀이나 바삭바삭한 나뭇잎으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거치디 거친 가시나무 사이에 둥지를 틀고 지내다가 그곳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열지요. 가장 길고 날카로운 가시에 자신의 몸을 찔린 채 아픔을 견뎌가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는 세상에서 가장

가장 아름답고 청아한 소리로 손꼽히는데요. 극한의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승화시키는 장엄한 새. 이 새가 바로 가시나무 새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숱한 가시나무를 만납니다. 이 가시나무에 찔릴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요. 남을 원망하는 사람, 고함을 질러대는 사람,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아플 때 기도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가시나무 새의 아름다운 노래는 마지막을 의미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 노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바로 아픔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열기 때문입니다. 최상의 아름다움은 항상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데요. 고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선물합니다.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감사와 은혜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더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을 어떻게 다스리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고통은 인생이다.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것인가 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간질병과 사형수로서의 고통을 감내하며 당당하게 자신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도 귀족 가문의 꼬리표 때문에 유명해진 게 아니었는데요.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공군 제대 후 평생을 대기발령으로 살아야 했던 절망감이었습니다. 고통은 삶을 포기하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격렬한 파도와 태풍은 물고기들에게 산소와 좋은 먹이를 제공하죠.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고난을 도약의 기회로 삼습니다. 바울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역경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축복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으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보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오랜 연구 끝에 정말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연구한 결과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 바로 다이아몬드가 내는 빛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은 다른 광원이 있는 야외나 실내에서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오직 물 속에 다이아몬드를 넣었을 때 진짜와 가짜가 내는 빛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아 찬란하지만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 속에 들어가면 희뿌옇게 변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커다란 차이를 내는 현상에 대해 단 한 줄로 정리했습니다. 가짜 다이아몬드는 진짜 다이아몬드가 내는 빛을 결코 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말했죠. 마찬가지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순간에 찬란한 빛을 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찬란한 빛을 내는 성도들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진짜 다이아몬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온전히 집중하여라.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일로 동요하지 마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막상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 사람의 상상력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생각나게 해서 길을 잃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일과 내일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늘 이 순간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분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십시오.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내일에 대한 근심은 달아날 겁니다. 네덜란드의 성녀라 불리는 작가 코리텐 붐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확실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이죠. 오늘과 내일을 사는 우리를 위한 지혜로운 말입니다. 주님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의 불확실한 미래를 제가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일본의 겐조라는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 때문에 뇌성마비에 걸렸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는 소리를 듣고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던 이 겐조의 머리맡에 항상 성경을 펴두고 일을 나갔는데요.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겐조가 볼수 있는 건 성경 한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겐조는 억지로 성경을 읽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잖아. 하지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어머니와 매주 빠지지 않고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덕분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고린도전서 12장을 읽고 있다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바울의 고백에 가슴이 철렁했는데요. 바로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겐조는 눈꺼풀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를 지었고 그 시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그가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란 시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어렵거나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그 뜻을 찾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음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하며 그 고통의 뜻을 찾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금성방송을 요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내 영혼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재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찬송은 소명과 충성에 관련된 찬송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호은 목사님의 시에 이유선 박사가 곡을 붙인 찬송 부름받아 나선이 마음입니다. 1967년 개편 찬송가에 처음 수록된 이 찬송은 원래 이호은 목사님의 지인이셨던 박재훈 박사께서 작곡을 하셨는데, 그래서 1959년 청년 찬송가에 수록이 되었었습니다. 개편 찬송가위원회에서 새로운 곡을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당시 찬송가위원이셨던 이효선 박사가 곡을 붙여 수록이 되었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기의 한 곡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곡의 가사가 가지고 있는 무게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의 20대에 선교 비전을 갖게 하고 신학교 다닐 때 매일 불렸던 이 찬송은 결국 저를 선교사로 헌신케 했던 그런 은혜의 찬송입니다. 이 곡을 작곡하신 이유선 박사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성경 메세인 자격으로 한국에 와서 47년간 선교사로 삶을 들였던 피터스 선교사, 한국 이름을 피득 선교사라고 하죠. 이분이 시편 121편을 운율 시편가로 만든 찬송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쉬운 가사로 잘 표현하여 한국 교회 초기부터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찬송입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국 근대사에서 이 찬송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주며 소망을 주는 찬송이었습니다. 소망교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야 하고 심판하실 자리에도 가게 될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갈수 있어야 주의 제자이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오현명님과 국립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일제치하에서 조급의 독립을 갈망하며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믿음의 선진들 중 남궁옥 장로님이 계십니다. 남궁옥 장로님의 시에 도니제티의 곡을 붙여서 만든 찬송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찬송이라기보다는 족창가와 같은 성격을 가진 혁명적 노래입니다. 일제의 강점기 때는 교회에서나 기독교 단체에서 부를 수 없었던 금지곡이었습니다. 황성신문을 창간, 초대 사장을 지내시고 여러 관직을 거쳐 배화학당 교사로 상동청년학원에서 영어와 영문법을 가르치시며 원장까지 지내셨던 분입니다. 조국을 다시 일으킬 후학들을 길러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남궁옥 장로님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울 모태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용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찬송의 원시는 열린 샘의 평안이라는 윌리엄 카우퍼 목사의 시입니다. 찬송학자들은 이 찬송을 카우퍼 목사의 찬송 중에 최고의 찬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혈 찬송인데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라고 기록된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찬송입니다. 미국 민요곡으로 알려진 선율을 로엘 메이슨이 편곡을 하여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샘물처럼 솟아나는 보혈로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어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칭의의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귀한 찬송입니다. 코리아 챔버 싱어즈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찬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보혈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바라보게 하고 회개하며 힘을 얻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호프만 목사의 보혈 찬송을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송의 4절 가사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서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성도는 매일매일 주 앞에서 부끄러운 자범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보혈은 죄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이누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입니다. 삶의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힘든 삶과 병고에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Amazing Grace 2026년 6월

둘째 주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푸르고 녹색이 짙은 나무들을 보면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와 은혜를 많이 많이 공급해 주심을 알게 하죠. 그런 하나님,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들어오게 마음을 많이 활짝 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첫 곡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에베소서 4장 22절과 23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가였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한 권의 성경책을 갖게 해주시며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새 아들 다윗은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낫게 하셔 땅끝까지 말씀과 기적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나를 성찰해 봅니다. 1.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매사 불평과 불순종했던 내가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2.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 고통은 순간이며 잠깐이며 나의 생각과 시각을 바꾸어 주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찾겠습니다. 3. 험한 시험과 고통 속에서 나의 믿음을 정금보다 귀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에베소서 3장 18절의 말씀으로 지어진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두 환우분들 귀한 영생수가 흘러내려 치유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Tell me the old story. 주 예수 크신 사랑 영어 찬송으로 들으셨는데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으로 지어졌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크신 사랑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7절 말씀. 그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과 나의 죄를 씻기는 회개와 용서할 때이 찬양을 들으시면 참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9편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 어메이징 그레이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신 보혈로 병마를 넉넉히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주님의 손결이 치유가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양현민, 진행의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요즘 저녁을 맞이하다 보면 와, 정말 해가 길어졌구나 하고 문득 실감하게 됩니다. 하루가 더 길어진 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도, 우리를 비추는 신실한 사랑의 빛도 매 순간 끊이지 않고 우리 삶에 길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감사합니다. 길어진 해의 길이만큼 우리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시간도 더 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의 심포니. 오늘 첫 곡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피아노 박지혜, 그리고 이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창원시립합창단입니다.

얼마 전 저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곡을 무대에서 불러야만 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는 새 곡이었는데요. 편곡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다 보니 예전만큼 악보가 머리에 쉽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멀리 장거리 운전할 때마다 차 안을 온통 찬양 소리로 채우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나도록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결국 이 곡을 무사히 잘 끝내고 나니 아 이제는 정말 다시 이 노래를 부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진을 다 쏟아부은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치열했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곡이 제 삶에 가장 잘 맞는 제 영혼의 고백 같은 찬양이 되었더라고요. 십자가라는 것이 늘 그렇습니다. 처음 마주할 때는 참 험하고 내 힘으로 짊어지기에 버겁고 때로는 나이라는 한계와 상황의 벽에 부딪혀 외면하고 싶기도 했지만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몸부림치는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삶에 가장 완벽하게 맞는 능력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 숨이 턱까지 차오른 험한 무대가 있으신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큰 능력이 될 거라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베이스 함석헌, 그리고 이어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함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선명하게 빛나며 우리가 걸어갈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지요. 새로운 한 주도 우리의 삶에 길게 머물렀던 주님의 빛을 기억하며 평안함 속에서 거하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않는 주님의 도우심이 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시고 또 그 믿음과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내는 복된 저녁 그리고 힘찬 월요일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피아노 나지에 그리고 이어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그리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여름 햇살은 따갑습니다. 그러나 참 고마운 존재죠. 듬뿍 쏟아지는 볕이 있어 자연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짜증내며 부채질을 하더라도 태양은 그저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태양이 있어 빛을 내고 빛이 있어 식물과 동물이 자라니 어떤 피조물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토록 완전한 천지 운행이 가능할까요? 오직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진리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평안 임성규 조찬미님이 같이 부릅니다. 같이 걸어가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하겠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지요. 기억하고 이 길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We Love의 찬양 함께 듣죠.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05님 사연이에요. 샬롬 목사님, 말씀 앞에서 찬양곡 신청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세요. 네, 이렇게 서로 우리 같이 격려하자고요. 찬양도 이렇게 신청,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좋은 찬양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권하기도 하시고요. 요즘에는 또 얼마나 그런 거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스마트폰들 다 사용하시죠? 거기 뭐 그냥 찬양곡들 링크 같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쉽게 문자 하나 툭 던져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분과도 그런 교제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7205님처럼 편하게 사연도 주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마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진짜 만고 불멸의 진리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가지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자 권면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7205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살자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말씀 안에 위로하며 같이 가자고요. 이찬미님의 찬양으로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말씀 앞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담겨있는 사연이 있는 이 시간은 진짜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번 사연은요. 4420님 사연입니다. 샬롬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파 선교사를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 주사도 맞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으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아, 멋진 청년에 또 이렇게 감사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전파 선교

묘사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우리 극동방송은요, 여러분들의 그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후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 앞에는 지금 마이크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올려놓는 이제 방송용 책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 있습니다. 의자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후원으로 모두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후원해 주시는 그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전혀 과장되지도 않고요.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방송은 전파로 그 복음을 실어서 세계로 보내요. 그러니 그 일에 협력하는 이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4420님처럼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들을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지상철, 네, 청년도? 진상철 청년도?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일들에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멋진 간증도 하고요. 주께 영광도 올려드리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던 바람결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폭풍이 됩니다. 사방을 휘저으며 대지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각양각색의 꽃들이 마구 흩날리더니 아름드리 나무들이 뽑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요해지죠. 저 자연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 일상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언어인팅의 새힘어들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오솔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을 자주 지나게 됩니다. 기도했지만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고 눈물로 간구했지만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는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침묵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라는 히브리어 카바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자신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닥의 줄이 꼬여 더 강해지듯이 기다림은 우리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에게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하나님의 약속과 실제 성취 사이에서 긴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침묵 중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죠. 보이지 않을 뿐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신뢰하며 찬양의 오솔길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께서는 찬양 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오솔길을 걷고 계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꿈을 받았지만 바로 순탄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 속에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지나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셨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 고백은 기다림의 끝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상황보다 더 큰 구원의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유대의 문화 속에서 고난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응답의 지연이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훗날 돌아보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십니다. 조급함보다 믿음으로 기다림이 우리 안에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가장 선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오늘도 묵묵히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기다림.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악망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도 카바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끈질기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독수리가 상승기류를 타고 오르듯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의지할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시계보다 하나님의 시계는 더 정확합니다. 늦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도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저의 목소리로 나의 나된 것은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사랑의 풍경이 있는 시간, 찬양의 향기를 만나는 찬양 스케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찬양의 문을 엽니다. 만 950번의 아침. 아침은 다 달랐다. 속속들이 다른 아침이기에 하루하루가 설레고 찬란했다. 아침마다 햇살이 달랐다. 날마다 이야기가 달랐다. 해마다 모습이 달랐다. 여러분이 맞는 아침, 그리고 이 저녁까지 하루의 풍경은 다 다르지만 매일의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이어지고 있으므리요.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받은 은혜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로드 웨이브의 찬양으로 함께 할게요.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첫 곡 나눕니다.

로드웨이브의 주 사랑합니다. 길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니 두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950번의 아침이란 우리 정용철님의 글 함께 나눴는데요. 매일매일의 아침, 우리가 헤아리지 않아도 찾아오는 아침과 저녁,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이 일상이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새롭게 선물처럼 다가옴을 고백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란 찬양, 우리 조찬미의 음성으로 교회란 찬양 함께 고백드려요.

훈련의 의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피아워십의 교회여 일어나더라. 네, 두 곡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요 찬양 드리는 모든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이 주님 주시는 세임을 얻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언제나 거침없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간 끝으로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찬양 함께 드리면서요 함께한 찬양 스케치 인사드릴게요. 모두 모두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미네소타주 의학협회에서 노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몸이 늙었다고 느낀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그깟 일은 뭐 하려고 해? 라고 말하곤 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낀다. 젊은이들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좋다. 좋았던 과거의 시절을 그리워한다.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진실성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혹은 교회에 어떤 위치를 맡고 있는가보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곧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종이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립니다. 김대환님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곧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종의 삶을 살라고 하니 그동안 우리가 무언가 착각하고 신앙 생활 해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한마디의 말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섬기러 왔던 현장, 저희를 섬기러 왔던 삶의 모습 속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굳어지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곧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부부 간에도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가정 속에 들어갈 때 부모와 자녀도 모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국가와 사회 속에 들어갈 때 그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용서가 나타나고 화해가 나타납니다. 요사이처럼 각박하고 절망적이며 메말라가는 우리 가슴 속에 진정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인 것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손영진님의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였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이 모인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라는 한 여인의 섬김으로 캘커타는 죽음의 도시가 아닌 생명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마더 테레사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전날 밤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그 시간에 성찬식과 더불어 떡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복음이 섬김이라는 그릇에 담겨지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기에 세수대야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수 없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원하셨고 또한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한웅재님의 음성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조수아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의 내면은 어떤가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죠. 종은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인의 뜻에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의 모든 중심을 주인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매 순간 주인의 말과 시선에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결단하셨습니다. 주인의 관심과 생각이 머무는 곳에 종의 몸도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자기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남을 진정으로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남다른 지식이 있다면 돈벌이 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답이 됩니다. 왜 돈 버느냐? 왜 공부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복받아서 남주자입니다. 종은 전적인 주인에 귀속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박종호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마음.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최명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 그리스도의 마음, 전적인 주인, 하나님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 종의 마음은 종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세상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성경 말씀해 보니 마음을 비웠다. 7절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울 때에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운 사람 속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남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실 지금 나의 옆에 앉은 사람이 우연히 앉은 것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옆에 앉아서 섬길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희주일입니다.

희주일의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한 섬기는 사람에 관해 지극한 사랑과 낮아짐으로 저희를 섬겨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강찬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개 속에서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2: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닌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3: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907년 미국의 젊은 여성 루비 캔드릭은 24살의 나이에 황무지와 같았던 조선 땅에 선교사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편안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루비 캔드릭 역시 그곳에 머물렀다면 보장된 유익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캔드릭 선교사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조선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낯설고 불결한 환경의 조선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비 캔드릭은 조선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죠. 루비 캔드릭이 죽기 직전 미국의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장례식 소식과 이 유언이 미국의 교회와 또 기독교 청년들에게 전해졌을 때 수많은 젊은이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면서 태평양을 건너오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의 한 알의 밀알됨을 통해 수많은 조선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깨뜨리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만입이 내게 있으면, 송승연의 미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할지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의미죠. 어우 그냥 까불고 있어. 예수님 그냥 불로 한 방에 다 끝장내버릴까요? 하고 마치 건달처럼 말만 하세요. 저희가 그냥 아주 그냥 드라마의 어떤 유행어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함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결심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죠.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에게서는 평생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더 또 모욕하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쪽에서 계속 모욕하고 괴롭히고, 스탠턴은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의 외모 출신 이거 막 비하하면서 어휴 시골뜨기 고릴라 막 이러면서 조롱했던 사람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장관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살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 있는 인물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수많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자신을 모욕했던 원수와 같은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 유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주위에서 아니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결정을 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물었을 때 링컨은 조용히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개인의 유익과 편함을 생각한다면 스탠턴을 멀리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지금은 내 감정보다 이 위기 속에서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스탠턴은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나라를 살릴 적임자입니다. 결국 스탠턴은 장관직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에도 그의 침상 곁에서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이 누워있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하죠. 링컨의 낮아짐이 정적의 영혼까지 살려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편안함과 유익의 그런 유혹들을 좀 내려놓고 사람 살리는 일에 힘써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병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거대한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암초에 부딪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칠흑같은 어둠이었고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서 수많은 승객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선장은 서둘러 몇 안 되는 구명정을 띄워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탄 구명정에도 이미 정원이 다 차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물속에 있던 한 사람이 구명정의 가장자리를 탁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구명정에 먼저 타있던 몇몇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선장님, 더 이상 태우면 배가 뒤집어져야 안 돼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저 사람 손을 놓아야 됩니다. 밀쳐내세요. 이런 말들도 은근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근데 배의 안전과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 손을 놓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선장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좁고 불편해지더라도, 옷이 다 젖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배, 구명정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좁히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끝까지 끌어올렸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죠. 성경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제자들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냥 가만두지 마세요. 그냥 불로 심판할까요? 그것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편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묵묵히 다른 마을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거절당하는 수치와 불편함쯤은 기꺼이 감수하시겠다는 주님의 결단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유익의 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희수일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빌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삶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쫓아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은 영광과 대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들도요, 세상 성공과 대접에 흔들리는 신앙은 아닌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을 때 당시 로마에 촉망받는 귀족 가문의 한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앞날에 보장되어 있던 부와 명예, 화려한 대저택과 사회적 신분이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시체 냄새가 나는 눅눅한 지하 동굴로 내려가서 평생을 숨어 지나야 했기 때문에 고민하던 청년은 결국 화려한 로마의 관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카타콤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요. 훗날 고고학자들이 카타콤의 거칠고 어두운 돌벽에서 이 청년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글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대저택은 내게 화려한 침대를 주었으나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무덤굴은 내게 머리 둘 곳조차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비로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왕궁의 노예보다 주님의 제자로 이 굴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게 됐지요. 주님 앞에 나왔던 서기관은 주님을 따를 때 올 그 세상의 유익과 안정을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카타콤의 청년처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유익을 기꺼이 버리고 머리 둘 곳 없는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은서의 예수의 길,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은서의 예수의 길,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수많은 언어를 마스터한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영국의 교계와 사회는 그 재능이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라면서 만류를 했다고 하죠. 윌리엄 캐리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인도에 도착한 후에는 그의 뛰어난 언어적 재능과 학문적 깊이가 알려지면서 인도 캘커타에 있는 영국 왕립 포트 윌리엄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초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수의 직위는 엄청난 사회적 명예와 함께 평생을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막대한 연봉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해요. 인도 선교의 재정이 늘 부족했던 캐리는 그 교수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의 안락함에 앉아서 안주하지 않고 대학에서 매달 지급되는 엄청난 액수의 고액 연봉 중에 자신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90% 이상의 모든 재정을 고스란히 선교회와 성경 번역 사역에 기부하셨다고 해요. 친구가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랬을 때 나는 이 직업은 그냥 부업일 뿐이야. 나는 내 사명은 선교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윌리엄 캐리는 평생 엄청난 돈을 만졌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유익도 구하지 않았고 머리 둘 곳 없으신 주님처럼 청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오직 책 몇 권만을 유산으로 남긴 채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하지요. 윌리엄 캐리처럼 세상이 주는 화려한 유익과 부유함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만 배설물처럼 흘려보내는 삶, 내 영혼의 진짜 신분은 오직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세이의 평생의 사명,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암 전문의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진찰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고 수술 성공률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처방만큼은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친구에게 비결을 물었어요. 자네나 나나 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왜 내 성공률은 20%밖에 되지 않고 자네의 성공률은 70%나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알려주시오. 그러자 친구가 답합니다. 자네는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만 나는 희망을 주고 있거든.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친구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 이름은 하이드록시리아 H로 시작하고요. 옹코빈 O로 시작하고요. 플래티늄 P로 시작하고요. 에토포사이드 E로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인 경우가 많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 이름을 그대로 써서 처방하지만 나는 앞글자만 따서 이 약이 당신의 희망 H, O, P, E, HOPE 가 될 것이라고 처방하거든. 차이가 있다면 그것뿐일세.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캠필드의 책에 나오는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또 절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희망, 이 한 글자에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큰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희망을 품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여.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여지없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C5 워십의 온 땅의 주인, 앞서서 들으신 찬양 어노인팅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두 명의 의사가 있었고 똑같이 항암 처방을 했지만 한 의사는 그 약 4개 중에서 첫자 HOPE, HOPE 이것을 처방했다고 얘기를 하죠. 아,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좀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7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받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우물정 1069 샵1069로 보내주시면 돼요.

호프, HOPE 이 한 단어에 모든 역경을 이겨낼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요, 희망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제이월십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가사의 큰 은혜와 소망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셨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힘이 되는 소망이 넘치는 찬송가예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위로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듣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한숨에도 응답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이번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 박사는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는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정신적인 효과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요. 혼란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거 또한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며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을 믿으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소울싱어 주의 주님께 감사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이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범키의 In Christ Alone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Candy Christmas의 내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엔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녀나 김인식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길승의 닮아가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보혈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아이자야 61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위드 갓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는 그 계기가 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식적으로나 또 내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믿어야지라는 의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제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우리 방송하는 여러분들도, 또 동포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은혜 나누셨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다양한 일화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도 말씀하시고 더 사랑하사 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들, 또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알게 되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고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이럴 때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 북녘당에 하나님의 이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에 이 좋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북녘당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이 방송을 감청하거나 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북한의 군인분들도 계실 거고요. 보위부 분들이나,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란 분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랑을 직접 전하길 기다리고 계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오늘도 FM과 AM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방송 듣고 또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 방송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귀한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신 탈북하신 신앙인분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과 북한 지역의 날씨, 이런 정보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지요.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순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셨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참 무서울 텐데, 잡히면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지순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당신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 만나보실게요.
1: 저는 이 교회라는 거 우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교회로 오다바 뒤에다 태워가지고서 교회, 조선족 교회를 갔는데 조선족 교회인지도 모르죠. 그래 갔는데 이런 철로된 층계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문 열고 턱 들어가니까 이 가운데 새빨간 주단을 쫙 알고 양쪽에 이렇게 의자들 가득 놨는데 저쪽 가운데 십자가가 그다란 게 세워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빽 돌아서서 막 냈다 뗐지. 나는 나를 죽일라 온 줄 알았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십자가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저거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저 십자가라는 거는 죽은 사람 묘지 앞에다 세우는 거 아니면은 십자가 있는 데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막 뛰 달아났죠. 그렇게 해서 막 그 층계를 대비 뛰 내려와서 그 마당 가로질러서 가 문을 열자니까 이 철문을 꼭 닫아놨는데 천상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망설임이 이러는데 뒤에서 조선말이 들리는 거. 아지매 아지매 아지매 여기 무서운데 아요 돌아라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돌이다 보니까 그때 그게 지금 그 후에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여자 조선족 권사님인데 아지매 아지매 그러지 말라고 여기가 무서운데 아니라고 왜 가는 거고 아고 십자가 무서워서 난 간다 그러니까 무서운데 아니라고 들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려와서 막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야 말씨를 들어보니까 조선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그럽디다 그러면서 예, 내 조선 사람 맞습니다. 이러니까 아, 올라가서 하니까 그래 올라가서 다시 그 교회를 갔는데 지금 나를 데려갔던 한족은 뭐 어디 간지도 없고 그렇게 하고서 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온지 지금 한 3개월 됐, 한 5개월 됐다 이렇게 하면서 두루두루 이야기하다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아 우린 그런 거는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조선 글로 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가서 읽어보라는 게 그래 알겠다 하고서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나는 세상 재밌다 재밌다 그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글이라는 거 그 중국에 와서 저는 몇 개월이 지나더라 한 번도 조선 글이라는 거 못 보고 조선 말이라는 거 못 들어보던 게 지금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렇게 병이 있다 나니까 책을 읽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책만 읽는 사람이라 밥만 먹으면 계속 나 앉아 그 책을 봤어요. 아,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특히 자문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었대. 근데 거기에 출애굽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이런 말, 거기서 처음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봤거든요. 와, 세상에 이 책에 그런 말이 있구나. 그때 나는 처음 너무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 성경책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때로부터 제가 그 성경책을 밤낮으로 계속 읽고 그렇게 하고 그 조선족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그날 헤어질 때 저 한족 사람을 아는가가 안다는 게야. 그래서 그러면 저분은 저 사람한테다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여기 놀라오게 만들어 달라고 나는 조선 말하는 사람 너무 그립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 하더니 한족이 나를 실어서 교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에는 정상 예배를 드리고 조선족들은 화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가니까 할머니들이 조선족 할머니들이 한 대명 있는데 그분들이 내 사연을 듣더니 와,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사탕 이만큼 갖다 주고 또 이 사람은 월병 이만큼 갖다 주고 그 할머니들이 나를 너무너무 불쌍해 여기고 그렇게 그럽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교회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권사님 보고 말했죠. 저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또 그 한족 분하고도 또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필코 나는 한국 가리라. 한국 가리라. 나는 한국 가겠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분명히 한국이다. 여기는 아니다. 중국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 가라는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가기 위한 계획을 많이 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있으신 분이 돼서 인도해서 그래 열방샘 교회에서 저를 구출을 했거든요. 열방샘 교회 그 점에야 그 임천국 선교사님이라고 그 동북으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가는데 기차 간에서랑 너무 무서워서 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단에 올라가서 그저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금 생각하면 심양이에요. 심양에 떡 내렸는데 심양에 내려서 그 역전 쫙 빠져 나오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한참 서서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손을 이렇게 툭 치면서 빨리 가서 하면 야 쟤 우리 조선 사람 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더라. 우리는 뭐하고 살았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후에 무슨 그 책을 쓴 게 그 내 말하던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말 정말 가고 싶던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3개월이라는 그 하나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갔어요. 진짜 제가 그 교회에 나간다는 게 그냥 열방샘 교회에서 나를 구출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그래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정말 교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
정말 이게.

0: 이제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한 탓이겠죠. 교회에 가도 그냥 안 입고 온 일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아, 자꾸 뭐좀 버릇이 없이 나오는 것도 저거 꼴 보기 싫고, 그다음에 그 좀에 그뭐 권사님들이 뭐뭐 뭐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별로 그뭐 입에 침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자꾸 꼭꼭 마음만 들고, 사람이 이게 교회에 가서 마음을 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참, 아, 그 교회를 그저 억지로, 정말 주일 예배는 한 번도 7년 동안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억지로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그냥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러던 도중에 또 저한테,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그 아들 하나 두고 온게그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앓는다 뭐 브로커를 보냈는데 아들이 못 온다고. 그래, 왜못 오는가 하니까 아들이 일어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내가 담가에 들어서라도 데려오나, 내돈 부르는 것만큼 주겠다, 그동안에 아들 데려오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병원에서 그때는 일당, 병원 일당이 7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그 병원으로 살았죠. 이 서울 시내 안 댕겨본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데려오고 아들 데려오자고 돈이 되니까, 그다음에 브로커를 보냈는데 세번네번 그냥 아들 못 데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브로커를 보내니까 그 브로커가 하는 말이, 아들이 이름 못 난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간복수가 와서 이름 못 난다고. 근데 아들이 거기서 그 가정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돈을 좀 보내주니까 우리 며느리라 내가 그걸 가지고 저 심파군이라는 데 약초를 사러 갔는데, 약초 사러 갔다가 거기서 남의 유부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1년 반을 집으로 안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야, 어제 금요일 안 데려오는, 금요일 한번 얼굴을 보겠다 어머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도 안 데리고 오고,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때 아이가 벌써 그 며느리가 가출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집으로 안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계속 술을 먹은 거예요, 아들이. 야, 아들이 그 심파군의 며느리 데리러 가면 이 며느리가 헐 숨어버리고 숨어버리고 이러면서 큰번 나타 안 나고 하니까, 그것도 성격이 급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어머니도 없지, 어머니 없을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던 애가 글쎄 술을 먹기 시작했겠죠, 내 짐작인데. 그렇게 아까 간복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내 죽었어요.
1: 하나님을 알고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까지 오게 돼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셨을 텐데 또다시 맞이하게 된 안타까운 소식, 절망과 아픔, 죄책감.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우리 지선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 간증의 내용을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또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내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군의 공격으로 추락한 헬기 승무원을 무인 수상정으로 구조한 뒤 해상 무인전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별세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군관 가족사회에서 계급보다 경제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국 거래처 신원 보고를 의무화하며 북중 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 시티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으로 전체 경기 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입니다. 개막식에서는 48개 참가국 국기가 차례로 입장하며 축구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한국의 태극기도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세계적인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열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는 노래 후반부에서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를 불러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국어를 알렸습니다. 이어 샤키라 등 세계적인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지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8만여 명의 관중이 가득 들어찬 경기장은 파도타기 응원과 전통 모자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동 개최국이 각각 개회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멕시코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개막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4개국씩 12개 조로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와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새로운 방식이 처음 적용돼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 그룹 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미국은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 방어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지난해 말 열린 직전 NCG 회의 공동 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빠졌던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역시 일본과의 확장 억제 대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미는 또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연계하는 핵재래식 통합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와 보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NCG 보안 지침에도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올해 하반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란군의 공격으로 바다에 추락한 미군 아파치 공격 헬기 승무원을 무인 수상정이 구조하면서 해상 무인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해군은 이를 계기로 무인 함정을 실전 전력으로 확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국방수권 법안에 소형 무인 수상정의 획득과 운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해군은 무인 함정을 기존 함대 전력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미 해군은 앞으로 5년 안에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포함해 80여 척의 무인 함정을 보유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분쟁을 거치면서 저비용 무인 체계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군의 공격으로 추락한 미군 아파치 헬기 승무원 2명을 무인 수상정이 구조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군은 고가의 유인 전력과 저비용 무인 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보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인간의 존엄성 등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는데요. 또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진정한 우정은 선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깊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으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도 만나 의회 간 교류 확대와 재외동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일본 정부를 대표해 위안부 동원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했으며 강제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책임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증언과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공식 사과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후 고노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한일 화해와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정계 은퇴 이후에도 일본 우경화 움직임과 역사 왜곡 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며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에 나섰을 때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함께 일본의 양심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군부대 배급소에서 군관 가족들이 식량 배급 순서를 놓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부 소속 군관의 아내가 배급 줄에 끼어들자 포병부 소속 군관의 아내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과거 북한 군 내부에서는

정치부나 보위부처럼 영향력이 큰 부서에 속한 군관 가족들이 사실상 우위를 점해 다른 가족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제는 남편의 직위보다 가정의 경제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돈이 있으면 정치부도 두렵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항의에 나선 가족은 군관 가족들 사이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관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남편의 계급과 직위가 가족의 지위로 연결되는 문화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시장화 확산과 경제력 격차의 영향으로 기존 위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부 군관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어느 부서 소속인지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북중 무역에 참여하는 무역 일꾼들에게 중국 거래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현장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무역 일꾼들이 직접 중국 업체를 찾아 가격을 비교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래 상대의 신원까지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거래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부 중국 상인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무역 일꾼들은 화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를 늘리고 있으며 거래 과정도 과거보다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현지에 파견된 무역 일꾼들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다녀왔는지까지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무역 회복 과정에서 거래선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이익이 개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나친 보고와 승인 절차 때문에 거래 시기를 놓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6월 1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자성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양은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 18도, 평양 17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8도, 강계 26도, 자성 25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장현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장현, 개성 17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 31도, 개성 30도, 장현 2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겠는데요. 오후부터 장진과 해산, 풍산 그리고 무산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12도, 풍산과 무산 9도, 장진 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무산 20도, 장진 19도, 풍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오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복음의 메아리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들, 우리의 입술로 새어나오는 한숨과 눈물들 모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올려드렸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서울 모태탑 창단의 너 성결키 위해 찬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기도하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시험과 상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고요.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했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맘 가난한 사람 이 찬송과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매주 만나보는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물로 바칠 수 있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믿었던 노아도 방주를 짓는 순종을 배웠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순종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일곱 번이나 돌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 이방인이라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자기 전속 부관들이 이 나만이 뭐라고 그런 건지, 야, 우리나라 강기 이스라엘 강보다 말고 내가 왜 여기가 나 우리나라 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간다. 근데 자기 나라 강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네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고 했을 때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장군을 모시고 있던 부관들이, 장군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텐데 왜? 문둥병 낫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약 안 나면은 그때 쳐들어가든지 엘리사를 때려 죽이든지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요단강에 들어갔어.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들어갔어. 여섯 번 해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야, 이번에 안 나면 너 죽인다.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순종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참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난 교회 댕겨도 재주도 없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저는 안 한다. 찬양대도 아니 저는 노래할 줄 몰라서 안 한다 그런 사람들. 만약 그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달라고 그럴 때 순종하지 않고 안 줬으면은 5천 명 먹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다 내놨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순종은 맹종이 아니라고 그랬죠. 순종은 본인의 의사에 강압과 협박 없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은 전략, 함부로 막 쓰지 말고 남은 거를 전략하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어요.

0: 먹다 남은 거 아니 그냥 돼지나 갖다 주지. 배불리 먹었으니까 남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중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언젠가 주님안에서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진 그날 남과 북이 서로 마주앉아 이렇게 안부 인사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자매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금 남과 북에서 또 제3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 계신 모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동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북한에서 이제부터라도 하느님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한테 정말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에서 구해주시는 천재이시고 우리한테 넓은 길을 인도해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모두 이 길에서 다 함께 하느님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믿음의 길로 초청하는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같은 고향, 우리 청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거쳐왔던 중국의 곳곳에서 제 3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정착 3개월 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막 3개월이 접어드셨다고요, 선생님?
0: 예, 오늘까지 3개월입니다.
1: 이 3개월이 이제 하나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인 거죠?
0: 예.
1: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0: 저는 광명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1: 광명시요? 처음에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서울, 경기, 부산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참 많은데 광명을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0: 예, 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를 북한에서 임신돼서 그 중국에서 나가지고 곤반 났을 때부터 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오다 나니까 그 딸을 지금 공부시켜야 하겠기에 이 서울에서 광명이
1: 가까운
0: 가깝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광명을 우선 첫째 선택했고 다음 두 번째는 광명이라 할 때에는 저도 무슨 크게 이 남한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듣건 데에는 그저 광명이 오게 되면 우선 첫째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목사 선생님의 교회도 광명이 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택했습니다.
1: 선생님의 그 한국행을 같이 도와줬던 목사님 말씀하시는
0: 예.
1: 거죠. 그리고 따님을 이곳으로 같이 이제 부르기 위해서 광명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0: 예.
1: 따님도 선생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온 건가요?
0: 아닙니다. 산 넘고 강 건너 그 험한 길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1: 같이
0: 예.
1: 오셨어요. 근데 따님은 그럼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탈북 신분은 아닐 텐데요.
0: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가 엄마가 임신돼서 석달반 만에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임신돼 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출산했습니다.
1: 선생님이.
0: 나는 북한 사람이고 내가 친구입니다.
1: 아, 친구의
0: 친구
1: 딸이에요.
0: 딸인데 엄마가 자기는 남한에 가야 된다고 못 키우겠다고 남을 주라 하는 걸 제가 키웠습니다.
1: 그럼 그 어머님은 먼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0: 예,
1: 만나셨어요?
0: 만났습니다.
1: 생모시잖아요.
0: 예.
1: 생모와의 따님과의 그런 만남도 상봉이 됐겠어요.
0: 네.
1: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두 분은?
0: 16년 만에 만났습니다.
1: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감히 저희가 상상이 안 되는데.
0: 저로서는 크게 대한민국에 그분이 온 것도 몰랐고 국정원에 오다 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아이 엄마니까 아이 보고 거짓말 쓸 수는 없었고 아이는 지금 현재까지 내가 엄마인 줄 알았고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이야기하다 나니까 엄마를 국정원에서 찾았고 둘이
1: 세상에.
0: 아마 친서 전등도 다 했고 맞으니까 서로 면회도 했고 나도 만났고 그랬는데 난 나보다도 이 딸이가 더 충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아니었지만
1: 아이가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0: 예, 아이가 정말인가 정말인가 따졌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어쨌든 반응은 없었지만 좀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말하기 싫어하고 아마 속은 좀 무슨 생각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 생모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

0: 아이의 감정이 좀더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1: 남달랐지만 아이는 우리 둘이 사이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점으로 감정 표현은 좀 적게 됐을 것입니다.
0: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말만 거의 쓰는 거죠. 그럼 중국인이신 분인 거죠?
1: 실지는 북한에서 임신돼 온 아이고 아빠도 북한에 있는데
0: 네.
1: 중국에서 태어나다 나니까 중국 상극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문건상.
0: 국적은 중국인으로 되어 있고,
1: 실지는 북한 아인데.
0: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광명이라는 우리 서울이랑 정말 가까운 곳에서 같이 지내고 계신 거예요. 그 딸아이가 처음에 이곳에 선생님이랑 같이 남한에 왔을 때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두 분의 그 감회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우선 첫째, 야, 나는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것이 제일 첫째였고,
0: 네.
1: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국정원의 분들이 정말 네 탈을 다 메고 깨끗하게 한 분들이 우리한테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정말 잘 왔다고 할 때, 뭐이라 말할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친형제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잘 왔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수고했다고 할 때, 거기에서 눈물이 나왔고, 난 아이 손을 붙잡으면서, 나보다도 네가 정말 성공하는 길에 왔다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정말 잘 왔구나. 엄마는 지금 나이가 있지만, 나는 너를 잘 왔다고, 그래도 너는 조선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경 공부를 석달 태국에서 하고 오는 어간에 아이가
0: 네.
1: 내보다 성경 공부는 더 많이 했고 학교에 다니는데 기독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고 정말 일요일 날에는 남들이 학교도 안 가는 그 교회에 집에 왔다가도 11시면 그 기독교에 가서 자기가 참가해야 된다고 열심히 찾아갈 때 기특하고 정말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이 엄마는 나이 먹어 와서 큰 힘을 보탬을 못 주지만 이 자식을 해도 보탬을 줄수 있었고 감사하고 하느님께 우리가 계획 안에 이제 와서 우리를 이 계획 안에 들어서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덕분에 믿음에 모든 걸더 보답하게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0: 정말 이곳에 오셨을 때 그렇게 처음 들었던 말처럼 너무나 잘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완벽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따님과 이루어가는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너무 기대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들, 그리고 또 고향 땅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어요. 청진은 어떤 곳이었는지, 또 오는 여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진이 고향인 이오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 전에 함께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자매님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바로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낯선 땅 가운데 그런 정착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돌이켜보니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고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간증에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마주 앉아서 나눌 수 있는 그날, 남과 북 사이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이 그 하나님의 때가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요. 서로에게 겨눈 것이 총구가 아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또 여름에 중턱으로 향해 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남산 둘레길을 다녀오신 얘기도 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한창 더워지기 전에 또 이곳저곳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오고 가는 길목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너무나 오늘은 고액인 것 같아요. 가격이
1: 맞습니다.
0: 나가는 내돈내산을 네.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0: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31일 국내산 전기자전거 159만 9천 원의 마지막 할부 결제 금액 1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아, 이번 16만 원이 마지막 할부 금액으로 결제가 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대표님, 할부라는 이 개념이 북한에도 있을까요?
1: 아, 제가 아실 때는 없었는데
0: 네.
1: 지금 요즘 카드라는 게 나온다고 하니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전기 자전거 하면 요즘 북한에도 지금 그 꽤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걸 보거든요. 요즘 그 저 외국인들이 북한 그 평양이랑 관광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찍은 영상들이 지금 막 공개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평양에도 전기 자전거 중국산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기 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보다는 비교 안 되게 좀 기술력이 높은 거라서. 근데 159만 9천 원이면 그저 160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10개월로 이번에 할부를 했어요. 근데 벌써 이번에 마지막 10개월 차 16만 원이 이제 결제된 거예요. 정확히는 15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결제 딱 되는 순간에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네 이거는.
0: 다 갚았다.
1: 완전 내 소유다 이제 이거는.
0: 예. 이게 할부가 그러면 분할해서

0: 결제를
1: 예, 10달 동안 분할되되 이자가 붙지 않고 분할되는 거라서
0: 무이자율부로
1: 무이자로 된 거죠.
0: 받으셨어요. 이게 이자가 조금씩 붙는 할부도 있는데 무이자로
1: 아,
0: 받으셔서
1: 이건 또 전기자전거가 이벤트로 이제 무이자 10개월까지 되는 걸 제가
0: 오.
1: 사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0: 참 행사가 있는 것도 많고
1: 네.
0: 국내산 여기가 그 국내에서 최고 브랜드라고 할까요?
1: 네,
0: 최고
1: 그렇죠. 맞습니다.
0: 기업에서 사신
1: 그러니까
0: 거잖아요.
1: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는 전 세계가 에너지를 전기로 많이 이제 바꾸잖아요. 근데
0: 네.
1: 전기로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정말 잘 이제 성능이 좋은가가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은 진짜 이제 뛰어나지
0: 그쵸,
1: 않습니까?
0: 그쵸.
1: 근데 국내산 배터리다 보니까 한번 충전하면 그 충전해서 가는 거리라든가 그게 엄청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분 좋게 지금 달립니다, 지금.
0: 근데 전기 자전거라고 했을 때 북녘에서도 조금은 상용화된 전기 자전거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또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전기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이곳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 다르죠.
1: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자꾸 정전도 되기도 하고
0: 네.
1: 들어오는 전기가 전격 전압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터넷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할 때는 아주 그 정확한 제 용량의 전압이 들어와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충전할 때그 충전하는 이 배터리 자체도 또 기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기 자전거 하면 사실 배터리가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과도 같은 그런 이제 가장 큰 건데, 원래 배터리는 그 수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터리 충전하는 횟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게 되는 거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배터리 때문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재사고가 안날수 있는 안전 기술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구매한 거는 광고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엄청나게 이제 우리 그 국산, 한국산으로 잘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도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질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타보면 알거든요. 이제 그 전에 제가 전기 자전거를 우리 한국산 배터리 말고 중국산도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0: 네.
1: 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네, 언덕도 막이 경사 각도가 높잖아요. 그때도 이제 보면 벌써 파워가 다르거든요.
0: 참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0: 북한에서도 충분히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한민족이잖아요.
1: 네.
0: 그런 여건이 안될 뿐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면서 거기는 이런
1: 그렇죠.
0: 제품들을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1: 다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강물 자원은 충분히 많아요. 희토류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북한에서 과학을 했잖아요. 생물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느낀 게 그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종합적으로, 그게 이제 같이 합류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물건이 나올 때 그게 단순하게 그 어떤 한 가지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0: 네.
1: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성분들이 다 혼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자면 전 사회의 과학 기술적인 수준이 다 고르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건 북한은 그게 안 돼요. 과학 기술 발전은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이제 국가가 잘 사는 나라는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0: 네.
1: 근데 북한은 그런 투자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엄청 높잖아요.
0: 그렇죠.
1: 한 사람이 한달 월급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보게 되면 다 몇천 달러 넘어가거든요.
0: 그럼요.
1: 막만불
0: 네.
1: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연봉이.
0: 연봉이.
1: 예. 근데 북한은 과학자들 배고파요. 완전히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해야 되는데, 이잘 먹어야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가.
0: 참 이게 지척에 있는 곳이면서도 이런 데서 오는 간극도 너무 큰것 같아요.
1: 네,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날 내놓고는 출퇴근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0: 네.
1: 그때마다 타면서 대한민국도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저는 그
0: 아유.
1: 출퇴근길 자체도 자동차 도로하고 완전 구별된, 정말 국가가 돈 투자해.

0: 가지고 만든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 자전거 도로를 탈 때는 저절로 콧노래가 막 나와요. 야,
1: 자전거를
0: 이게.
1: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그 서울부터 부산까지 찍고 타시는 분들
0: 맞아요. 건강상 운동을 하면서 하는 분도 꽤 많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을 중점으로 둬서 가로로 또 횡단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 아 그리고 요즘에 그 TV로 보게 되면 유튜브 있잖아요.
1: 네.
0: 거기 우리 한국 친구들이 자전거 가지고 전 세계 일주합니다. 아, 난 세계 일주하는 거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1: 어.
0: 자전거로 세계 일주한다니까요.
1: 또 이게 세상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일주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0: 네.
1: 중국을 찍고 나서 들어오는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0: 네.
1: 배를 타고
0: 들어오죠.
1: 비행기를
0: 맞습니다.
1: 타는데 그 일주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0: 네.
1: 이렇게 육지로 오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0: 그렇죠.
1: 많이 하거든요.
0: 빨리 북한이 열려야 되는 일인데
1: 네.
0: 저도 빨리 통일되면 저는 진짜 그때 자전거 타고 한번 세계 일주 해볼 겁니다.
1: 서울에서 평양 찍고 양강도 찍고
0: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 찍고 런던 찍고 하면서
1: 영상 다 찍어주세요 대표님.
0: 예, 그래야죠.
1: 그래서 이런 자전거에 전기 자전거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1: 아멘.
0: 예. 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벌써 우리 인간은 다른 이제 동물체와 달리 지혜롭게 총명하게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리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1: 그쵸.
0: 그런데 북한은 참 그런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1: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기술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함께 남과 북이 믿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 말씀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나아가는
0: 네.
1: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여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

시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피해 될 곳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6월 15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에서만 아침까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14에서 20도로,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밤 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복음의 메아리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북한 복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50년 전 시아 선교회를 시작으로 북한 선교회가 한국교회를 깨웠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북한 복음화에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구루터기와 같이 소수의 헌신자들로 북한 복음화를 위해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신음하고 있는 북녘당의 성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속히 북한 전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마음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선교통일한국협의회와 함께 하시는 서울통일교육센터 사무국장 최준호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보은의 달 6월이 어느덧 중순입니다. 젊은이들이 힘을 모아 부르는 국가를 지인이 보내준 유튜브로 들으며 새로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분유하고 소란하기만 한 이 지구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예배자로 든든히 서서 우리도 하루하루 승리하길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6월 15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목청 높여 경배 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 부활의 중요성,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한계 있는 인생으로 또 죽음을 직면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연합하여 반드시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주일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 또 6절까지 보면은 이 부분을 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어제 본문을 잠깐 보면 그리스도께서 20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밑에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러죠. 첫 열매는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자,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다음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이제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땅에 살다가 죽고 그 영혼이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두 부류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잠자던 자들의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며 이제 부활을 하게 되죠.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혼들과 결합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이들. 그들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썩어서 언젠가는 쇠약해질 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서 주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 부활이 일어나면 24절에는 마지막이다. 세상 끝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에, 25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두고 왕노릇을 하시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 그럽니까? 사망이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사망의 권세도 언젠가는 반드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망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분리시키는 게 사망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음이라는 건 뭐냐?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썩고 영혼은 이제 있게 되는데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는 육체만도 아니고 영혼만도 아닙니다. 영혼만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 이건 귀신이죠. 근데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다. 이거는 좀비죠. 좀비.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죠?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살아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근데 사람은 뭐냐?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 힘이 뭐냐? 사망 권세인 거죠. 사망 권세는 이 땅을 살면서 사망의 조짐을 자꾸 경험하게 하며 사망으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땅을 살고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탁 분리시키면서 아예 그냥 사망으로 그래서 이제 영구적인 사망,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이 땅의 사망조차도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면은요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요. 20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사망도 나중에 불못에 던져져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는 사망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없게 되죠. 사망이 없으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는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아주 큰 소망이 뭐냐?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 왜냐하면 그 땅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고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는 이유는 뭐냐? 나중에 최후의 부활을 알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야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막 짓밟고 뭉그러뜨리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또 희한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운데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죽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죽음 이후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갖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두 가지로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는데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는 결국 몸의 부활의 소망까지를 포함하는데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들 가운데 아이 그러지 말고 우리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면은 이 좋은 부활을 맛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우리 할아버지도 부활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아버지 죽은 할아버지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이 살고 사는 동안 딱 한 번 기회인데 살고 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사는 것은 정해야 신 것이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심판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를 위해 세례받으면 된다라고 하며 세례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또 교회에서 막 비방을 하면서 야 무슨 부활이 있다고 그래 부활 같은 것도 이런 엉뚱한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아니 당신들이 세례를 받는 건 뭐냐 이건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물론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받으면 괜찮다, 살 수 있다. 이렇게 엉뚱하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죠. 자, 30절 말씀 보시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자,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항상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도록 고생했던 이 고생담을 쫙 목록으로 써놓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자,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건 그들은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전하면서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더 많이 하고 자주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여러분 그 매를 맞는데 이 매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이 금속이나 짐승의 뼈 같은 거를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해놨죠. 그래서 매를 한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아주 파여서 나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여러분 영화 그 Passion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 쓴 그 멜 깁슨 감독이 만든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 채찍이 진짜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쓰던 끝에 금속 파편 같은 거 그리고 그 이제 짐승의 뼈를 이렇게 깎아서 만든 똑같이 고증에 따라 재현한 이 채찍을 갖고 영화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주연 배우 카비젤이죠. 그걸 때리는데 이거를 신용을 내야 되는데 진짜 팍 때려가지고 첫대가 이게 스쳐갔다는 게 맞았어. 그 카비젤이 진짜 막 전율을 하면서 예수님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악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그 연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파서 그때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온몸으로 겪을 수 있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 이런 진짜 뼈 있는 채찍을 금속 조각이 있는 채찍을 이런 걸로 이제 나무 같은 거를 탁 때려가지고선 쳐서 확 긁어내면요. 나무 등껍질이 쫙쫙 벗겨집니다. 근데 이런 걸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뭐라 그래요? 죽을 뻔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게 다 너덜너덜해지면 정말 한 달, 두 달, 세 달을 막 죽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맞고. 그 다음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고 아이고 엉덩불짝이 여러분 이 곤장 맞으면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죠. 이걸 막 그 사람 막 걷지도 못하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몇 번 맞았다고요? 다섯 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여러분, 이 돌이 그냥 돌 한 번 던져가지고, 아야, 이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람을 이게 불경하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면 다 짱돌 하나씩, 두세 개씩 들고 와서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돌이 막 날라와서 이게 맞아가지고서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죽다 살아난 적이 한 번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5절에 세 번 파선하고, 이건 또 배를 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든지 뭐를 만나든지 해서 배가 또 파도에, 바다에서 완전히 파선, 박살이 나가지고 부서져서, 그리고서 이제 가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나가요. 뗏목에 의지해서, 나무조각 의지해서 둥둥 떠다니며, 네? 그리고서는 고생고생하면서 갔고,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 건너다가 또 죽을 뻔해. 또 강도의 위험, 또 이제 산골 같은 데 가면 또 이제 산적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돈내놔라 하고, 또 동족의 위험. 동족은 뭐냐? 같은 유대인인데 이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단의 이 도당이다 막 이러면서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동족들이 머리끈 질끈 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나오고요. 때로 바울이 감옥에 가기 죽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막 추적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위험,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자, 바다의 위험, 바다를 늘 항해하니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또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늘 사도 바울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고 지나가고만 나면 사도 바울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만들어내죠. 27절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자, 이게 뭐냐? 바울의 고생담, 고생담. 이렇게 고생,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죠. 이게 뭐냐? 날마다 진짜 죽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오셔서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내가 예수 앞에 자랑할 것,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것밖에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지금도 날마다 죽는 심정으로 산다는 거죠.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와 싸우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이랬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걸 죽여야 된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이 비즈니스가 안 된다.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만드는 이 은장색들과 에베소 사람들을 막 충동시켜서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막 죽이려고 몰아갔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의 이 폭도들, 이들을 맹세로 비유한, 이 맹수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고 막 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막 싸울 때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전했죠.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고.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지 않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이면, 아, 이 땅에서 실컷 나 좋은 대로 살다가 끝나는 거죠. 이 방종으로 치닫는다는 거예요.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속지 말라. 부활 없고 이 땅의 끝이고, 이왕 한번 사는 건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죄도 들키지 않으면서 몰래 다 하다가 죽어라. 죽고 나면 후회할 것도 없다.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예. 우리는 의를 행하고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0: 완전히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생을 하고 이 땅에 참 불쌍한 사람처럼 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이유가 뭐냐? 사실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때로는 몸에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뭐가 있느냐?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뵙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안에 더욱 든든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이 안타까워 불붙는 듯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죄 없이 죽으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부활의 소망이 헛된 것이라고 천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에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들리죠. 우리 주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시는 날 기쁨으로 당당히 신랑 되신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벅찬 소망으로 깊은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비밀을 알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확신하기에 날마다 겪는 죽음도 기쁘게 자처하는 사도와 함께 가는 예배의 길이 즐겁습니다. 복음이 주는 이 설레임을 안고 거저주신 한 주를 또 기대하며 출발합니다. 6월 15일 월요일에 FA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한 주도 평안하십시오. 샬롬.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37편 5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어떤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며 승리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내용은 해피피치니 시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오늘 네온의 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성도들이 행진할 때.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비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름과 틀림에 대해서 혼돈을 합니다. 저 사람과 내가 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도 되고 그리고 포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고 단절을 하게 됩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율입니다. 우리 큰아이가 첼리스트이기 때문에 그 조율을 하는 시간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연주 후에 조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주 후에 조율하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다면 그런 연주에 이미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도전하고 그리고 무언가 꿈을 꾸고 있다면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나는 참 많이 다르다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입니다. 저는 중요한 모임에 가서 이제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중학년에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여서 많은 분들과 인사를 해야 되고 또 악수를 해야 됐습니다. 저는 무의식 중에 제 왼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는 동시에 오른손을 내밀어 그분에게 악수를 청했나 봅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 그에게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분 나쁩니다. 왜 주머니에 손 놓고 악수하지 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러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제 왼손이 주머니에 들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분에게 얼마나 큰 결례였는지를 잘 몰랐던 거죠.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0: 저의 잘못된 행동을 일러줘서 고맙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분노를 쉽게 멈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 많이 저와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한 명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가이오와 더메디리오입니다. 가이오는 이름 자체가 기쁨, 환희라는 뜻으로 이 서신의 수신자일 뿐만 아니라 순회 전도자들을 기쁨으로 섬기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칭찬을 받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은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 좋은 가이오에게 이 더메드리오의 선함을 본받으라 권면할 만큼 신앙과 행실에서 가장 선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이두 사람 모두 귀감이 되고 박수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공간에 또한 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디오 드레베입니다. 두 사람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악한 말로 주의 종들을 비방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거절하고 괴롭히며 도우려는 사람들까지도 쫓아버립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야말로 행복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바울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큰 일을 할수 있었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다릅니다. 그 다름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잘못된 악수를 그 사람이 분노할 때 제가 따지고 소리쳤다면 함께 싸웠겠죠. 끝까지 미안함을 또 미안함을 이야기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누구를 더 인정했을까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사랑하는 특별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 성안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에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 개폐기의 표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의 시작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영적인 삶의 증거이고 독실한 신앙인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에는 현상유지가 없어요. 자라지 않으면 죽어버리고 맙니다. 간절한 영적 목마름으로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어떤 비바람과 역경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먹으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고요. 누구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원웨이 싱어즈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성경 문맹률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미국인들은 평균 70%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 10%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원인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한국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75%가 기독교가 자신들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기독교와 아닌 것, 그리스도인과 아닌 사람을 나눌 때 이런 괴리가 나타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대단해서 사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지금 나는 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성경이 진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며 참뜻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성경을 읽고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말만이 아닌 생활로도 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이 이어지는 곡,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테너 강영린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예, 포항 전원교회 손태원 권사입니다. 저는 매일 죽도시장에서 포목하고 있는데 바느질하면서 출근하면 바로 극동방송 틀어놓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복음 전하는데 너무 진짜 감동을 먹고 그거는 따로 없어요. 아침부터 틀면 벌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회 저기 목사님들 그 말씀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등등등등 계속 찬양 좋지. 찬양도 좋고 그것도 이게 저거 믿다가 몇 년 방학하고 예 그것도 너무 내가 그 감동을 받았거든. 그래 정말로 방송이 하는 일이 너무 크고 보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파 선교사로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손태원 권사님의 행복의 비결 바로 극동방송과 함께하며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 우리 함께 누려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방송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송병주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많이 외우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걸 보시면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있는 겁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누구의 믿음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는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지금 헬라어 이야기를 조금 하면 우리는 이것을 목적격으로 읽어요. 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은 지금 소유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해도 크게 틀렸다라고 할 수 없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명확하게 소유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소유격으로 쓰일 때는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피곤한 이야기에서 주격 소유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지금 결국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것은 그러면 헛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첫 출발이 내가 믿겠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나는 신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 가지신 주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한글 번역에 오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거의 99.9%는 but, however, 그러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only, 오직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조건 그러나예요. 자, 그러므로 이게 나데이 법비 구문이라고 중학교 2학년 영어에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어죠. 자, 그러므로 앞에서 보시면 예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것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의 소유격이죠. 그러면 뒤에도 대등 접속사는 같은 문법을 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헬라어도 소유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알므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느냐. 뒤에는 소유격이 아니라 문법으로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야기의 순서를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righteousness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덧입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의를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문법적으로 트리키한 이 워드플레이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잘 믿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셔서 저들은 반드시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라는 주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 깨달음을 가진 백성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발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목사님 저 믿을게요. 아, 믿지 마. 그렇게 믿으라 믿지 마. 그건 믿음이 아니야. 아이 괜찮아요. 뭐 비행기 탄다고 다 떨어지나요? 배 탄다고 다 깔았나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따위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확률에 대한 이야기지. 그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들지 마. 펴놓고 깨닫고 나면 네가 믿겠다라는 소리를 안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믿겠다는 애들 못 믿게 하는 게 제 사역이었어요. 자꾸 믿으려고 들기 때문에 저 이제 믿음 생활 한번 잘 보려고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큰 믿음 필요 없어. 이미 주님이 다 믿으셨기 때문에 너를 향한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것을 깨달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네가 깨구리를 믿으려고 들 필요가 없어.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나면 그것을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다 하고 설명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교리로 공식으로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믿어주셨다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사람들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은혜 앞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9절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앞에 내가 서봤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주님이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그 불가항력적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의 의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앞에 믿음은 뭐고 뒤에 믿음은 뭘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어주신 주님의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

씻어 주셔서 덧입은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공로로 내세울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 되게 좋았을 것 같죠? 좋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하시지?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저희 교회에서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아브라함을 너무 많이 까가지고 천국 가서 아브라함 어떻게 만날지 제가 걱정이긴 한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같은 믿음을 가지시면 안 돼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진짜 그래요? 본토는 떠났어요. 친척, 조카 롯 데리고 다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아버지 데라 모시고 떠났어요. 아브라함은요, 일단 3분의 2는 실패하고 시작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본토는 떠났고 친척 데리고 떠났고 아버지 모시고 떠났어요. 아버지가 결국 하란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때, 돌아가시고 난 다음 비로소 내려가지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 모시고 떠났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친척, 아버지 다 데리고 떠났어요. 본토는 떠났잖아요, 목사님. 그런데 본토도요, 갈대아 우르하고 하란을 비교를 해보면, 아, 미국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가 좀 더 쉬운데 여러분도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LA에 모롱고라는 카지노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은근히 말하고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점심때 가면 랍스터 되게 싸게 팔아서 많이들 먹는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가서 땡겨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맨날 모롱고에 가서 카지노하고 놀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느 날 정신 차려, 모롱고를 떠나 내가 약속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라스베가스 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순종한 겁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한 겁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란에 갔어요. 그 당시 하란을 발굴해 보면 수세식 화장실이 겸비되어 있어요. 강을 도시로 흘려보내서 물이 지나가는 곳에 변기를 설치하고 수세식으로 누고 옆에서 비데까지는 아니지만 알아서 착 씻고 들어갈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이 그 시대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그랬더니 하란에 가서, 모롱고 카지노에 있다가 떠나라 그랬더니 라스베가스에 가서 열심히 또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순종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친척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서 결국에는 옆구리에 가시 에돔과 모압을 낳게 되죠. 거기다가 또 아버님 모시고 떠나서 하란에서 또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내려가죠. 본토를 떠나라 그랬더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더 번창한 도시인 라스베가스로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조카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갑니다. 순종한 겁니까?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믿음이 위대하신 건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건가요?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뭔가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3대 4대 무슨 그리스도인들도 안에서 믿음의 명문가,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지 어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겠습니까? 저도 목사가 되고 이민교회 17년을 섬기면서 자꾸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내가 무슨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여기를 버티고 있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주님, 이 이민교회 17년 섬기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병주야, 나는 너를 믿는다. 어느 날 새벽에 제 마음속에 들려오신 사랑하는 내 아들, 난 너 믿는다. 내가 너를 신뢰하노라. 내가 너를 아끼노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노하고 좌절하겠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믿는다. 저는 제가 잘 믿어야 되는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못 믿는 나를 주님이 신뢰해 주시고 있다니. 사랑하는 우리 중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고 깊으리라고 믿지만 동시에 부탁드리고 싶어요.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어서 신뢰해 주셔서 이 땅에 세우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너무너무 보이는 것이 없고 답도 없고 육신의 질병 그리고 원치 않는 죽음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방황하는 자녀들, 그리고 마음 잡지 못하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할 때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믿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 내가 이곳에서 주님 부르신 그 은혜에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고 하듯이 주님, 저 이민교회 이곳에 못난 나무 되어 지키겠습니다. 저를 세상에 누가 박수를 쳐주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나를 신뢰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살아가면서 항상 잘 믿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주님이 믿어주신다, 신뢰해 주신다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중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 포항 땅에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소망을 품어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고백과 결단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버티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우고 싶고 때로는 분통 터뜨리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를 악물고 참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착한 사람들이 끝까지 가요. 그렇죠? 병든 어머니, 장애를 가진 자식, 그리고 상처받으면서도 끝까지 그 자리 묵묵히 지키는 사람 보면 능력자들이 아니고요,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해서 나를 여기에 세우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서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포항중진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나를 믿어주신 주님을 저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가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것이 불가항력적 은혜구나, 불가항력적 은혜를 머릿속에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교리로 알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믿음 앞에 서보고 난 다음에는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해서 만들어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 터뜨릴 수밖에 없는 탄성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감격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 교리 배우면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을 아무리 배워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무슨 만들어 놓은 바이러스처럼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마음과 내 뇌라고 하는 생각을 잠식해버리고 포맷시켜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감격과 찬양으로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고 내가 교리를 보고 기독교 진리를 깨달아 안다는 것이 여러분의 뇌와 여러분의 마인드를 포맷하는 여러분의 그것을 잠식하는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감격에 겨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생명은 나의 신실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견디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제1조항의 교리가 아닌 고백과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알고 나니까는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백성들은 윤리적으로 다르게 살아야지. 그런 어떤 공식과 도식,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예수를 믿어야 돼, 둘째 그러면 구원받았어, 셋째 교회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넷째 세상과 사회에 가서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순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나도 나를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 지금 솔직히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러분 나를 믿을 수 있으세요? 아이고, 그리고 죄송합니다, 절대 티내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지금 믿을 수 있으세요? 아이고, 네가 와이프긴 하지만 네가 남편이라고 하긴 한데, 아이고 내가 자식도 못 믿고. 우리 서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 자신도 못 믿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힘들 때, 아버지가 사업 다 망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뭐 저희 아버지를 제가 못 믿죠. 계속 막 사고치고 계시고 막 그냥 막 아 그냥 뭐 술 드시고 난리도 치시고 막 그러고 계신데, 그런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병주야, 저희 아버지 성함이죠, 송대서 집사를 믿는다, 달라질 거야. 아버야, 하나님 아들이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은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못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믿는데 이건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네요. 근데 아니야, 나는 믿는다. 지금은 아파서 저러지만, 저걸 다 아파서 저러지만, 힘들어서 저러지만, 나중에 훌륭한 내 자녀가 될 거야. 저는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지금 저도 막내 아들 자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저는 사실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냥 최소한의 것이라도 뭔가 되게 할까,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나는 우리 막내 준영이를 믿는다 하시는 거예요. 달라질 거야, 다를 거야. 그 아이가 너희 가정에 준 선물이야. 저는 지금도 주님이 가지신 믿음이 나보다 훨씬 더 크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요. 솔직히 장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빠와 엄마는 믿음을 갖기가 어려워요. 이 아이가 더, 그런데 하나님이 믿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그리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듣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위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송 목사,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걸 듣고 나면요, 머릿속에 그 다음 떠오르는 생각은, 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 이렇게 못 살지, 세상에 나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못 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렇게 못 살지 하면서 살다가도 주님 앞에 돌아가면, 주님 저 잘 살다 왔어요, 이 말이 안 나와요. 하, 여전히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래서 주님은 꼭 그럴 때마다 말씀해 주세요. 안다, 또 실수했구나, 또 네 마음이 그랬구나,

0: 또 네 마음에 질투심이 있었구나. 네 마음에 경쟁심이 있었구나. 그거 안 없어져요. 참 목사로서요, 제가 됐지만 이렇게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게 안 없어져요. 괜히 구글 가가지고 송병주 쳐보고 몇 개가 뜨나. 또 나오면 가만히 있다 또 오재경 쳐보고 또몇 개나 뜨나. 이렇게 한번 봤다가 구글이 마음에 안 들어 네이버 가가지고 또 송병주 쳐보고 끊임없이 남아있는 그 얄팍하고 부끄러운 모습,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또 그러네요. 또이 모양이네요. 하고 나면 괜찮아. 그래도 내가 너를 신뢰한다. 저는 우리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참 주님을 잘 믿어야지 생각했는데 이런 연약한 나를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구나 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항중진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믿고 신뢰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끝까지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못 살지, 다르게 살아야지. 나를 또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몸부림치게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 오늘도 실수했구나. 사랑하는 내 딸아, 너 오늘 많이 또 힘들었구나. 그래서 또 그렇게 했구나. 그래도 나는 너를 신뢰한다. 그렇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우리가 그러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못살지가 되고 몸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한글 번역은 영적 예배니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본다면 이것은 좀더 의미가 합당한 예배다, 리즈너블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뭘 뜻하느냐 그러면 이건 영적이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한 것을, 복음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면 네 삶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리즈너블하다, 합당하다, 주님의 복음에 부합한 삶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논리적입니까? 무엇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므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리즈너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도전 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생활 신앙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생활 신앙을 온전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잘하면 교회 가서 생활 신앙이 잘 되는 것이 리즈너블,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부합한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리즈너블한 삶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만 잘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밖에 나가서 그것은 전혀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나를 믿어주신 주님 앞에 이렇게 못 살지 하는 것, 생활 신앙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믿는데 실천에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주님은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닌 것이다 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 육체 온전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송병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73국에 5209번, 054-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생명수 샘교회 이종만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사는 이 땅에 복음 통일, 예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민족을 찾으시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모든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여 제사장 나라의 복과 장자의 복을 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할까? 왜 몸은 자주 아프고 마음은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삶은 쉽게 만족되지 않는 걸까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 위한 선택들의 연속이기 때문이죠. 허리는 두 발로 서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졌지만 너무 쉽게 아프고 면역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때로는 스스로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인간은 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기보다 어떻게든 살아남도록 형성된 존재에 더 가까웠던 거죠. 이렇게 불완전한 몸을 가진 존재가 자기 불완전함을 이렇게까지 깊이 느끼고 그 의미를 묻는다는 사실이 신기하지 않나요?

성경은 그 질문의 뿌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고요.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아프고 동시에 완성을 향한 그리움이 있기에 자꾸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인간의 불완전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열어두신 자리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불완전한 몸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기술에 의지하고 때로는 의미를 붙들며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은 조금씩 더 하나님을 향해 열려가길 소망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으로 완전한 이 아침 힘차게 시작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김보석입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잠언 16장 26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인간은 욕구하는 존재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본성적으로 올라오는 이런 욕구들이 참 번거롭고 불필요한 것이라 생각될 때가 있지만 돌아보면 이 욕구들로 인해 행동하고 있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찾아다니게 되고 고단하니까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누울 준비를 하는 것처럼 진리를 맛보고 싶어 성경을 탐닉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잠언 16장 2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의 욕구 하나마저 허투루 만드시는 분이 아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동력 삼아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이 아침 방송가족분들 또 한 주의 시작 함께 해주고 계세요. 뒷자리 9507님 안녕하세요. 보석PD님 새벽기도 후에 지금 집안 청소하면서 듣고 있어요. 새 아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요. 또 감사 인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9507님이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 뒷자리 2642님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히히. 보석PD님 안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우리 2642님의 이 문자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받아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친근감도 들고 마치 저의 가족처럼 느껴질까 늘 생각이 돼요. 우리 이륙사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또 새해 한 주를 허락하신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요. 감사해요. 우리 4420님도 와주셨어요. 샬모닝 크아피디

0: 님, 오늘도 주사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주말 주일 잘 보내셨나요? 어제 저희 교회는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전도대회의 완성의 날이었습니다. 많은 VIP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스킷 드라마도 했는데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정말 주일 예배의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늘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우리 4420님 덕분에 정말 우리 영도교회죠. 성남에 있는 영도교회가 정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함께 해주시는 우리 4420님 감사하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아침 함께 나아가요. 우리 뒷자리 2667님께서도요. 한 주간에 시작하는 이 월요일 아침,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첵합니다. 저희 교회도 VIP를 모시기 위한 30일 캠페인을 6월 한달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많은 VIP가 초청되고 등록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전도의 열매를 바라면서 매일 매주 이렇게 나아가시는 2667님과 우리 성도님이 섬기시는 우리 교회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가을녘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또 그런 풍경이 기대되면서 또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나아가실 우리 2667님이 저 또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해요. 우리 뒷자리 2312님께서도요. 샬롬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도 보석 PD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월요일 되기를 승리하는 한 주간 되이소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2312님과 2667님, 9507님, 4420님, 우리 2642님, 그에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저도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이 시간 출석 체크 출첵 받겠습니다. 이번 한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욕구하며 나아가기를 바라며 이두 글자 어떨까요? 두 글자 예수. 예수라고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면서 예수 두 글자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어서 손해사정사 박경환 장로님이 나눠주는 이 경제 지식, 지혜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또 분석하고 경제 용어나 꼭 알아줘야 할 지식 알기 쉽게 전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도 완전 강하게 추천, 강추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오늘은 어떤 지혜 담아 오셨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모셔볼게요.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출근할 때면 대문에서 늘 보는 팻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국가 유공자의 집. 호국의 달 6월은 적어도 저에게는 6.25 참전으로 삶의 많은 부분을 잃은 아버님을 한번더 기리고 영천 호국원을 찾아 그 많은 분들의 삶의 애환과 나라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달입니다. 이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상기하다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뜨겁게 느끼는 시간이 됩니다. 다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역사 속 추억을 소환하여 1950년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전쟁으로 황폐화된 이후 75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 2026년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해방 이후 해방의 기쁨도 다 가시기 전에 사상의 갈등으로 남과 북이 갈리어 약 2만에서 3만의 사상자를 낸6.25 전쟁을 3년간 치루었고 이 전쟁의 폐허 속에 살아남기 위해 상처점은 마음의 사치로 접어두고 다시 일어서려던 시기였으므로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심해 생존 자체가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1953년 6.25 전쟁 휴전 이후 1인당 GDP가 67달러라는 처참한 수치로 많은 것을 미국과 우방으로부터 원조와 지원이 주 산업의 동력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산업시설이 거의 폐허가 된 가운데서도 다행인 것은 해방 이후 만들 수 없던 설탕을 만들어내는 등 공업 위주의 성장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경제 성장률보다는 빈곤 해소와 빈부 격차 완화에 주력하며 초인플레이션과 통화 정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였던 시기였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세계에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원자재나 소규모 공장에서 생산한 경공업 제품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시작으로 1970년대부터 중화학공업 시설 투자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해 10%대 이상의 성장과 성장을 거듭하는 중공업 제품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를 보면 1950년도에 1인당 GDP가 67달러였던 국민 1인당 소득이 현재 3만 7천 달러가 넘어 세계 36위에 있으며 국가의 명목 GDP 또한 약 1조 8,600억 달러로 세계 13위권의 순위에 있습니다. 좀 무리는 있지만 단순 비교로만 보아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덤으로 살펴보면 2025년 세계 명목 GDP 상위 국가 중 1위는 당연히 미국으로 약 30조 6천억 달러로 글로벌 경제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2위에는 약 19조 4천억 달러인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서서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독일은 3위이며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은 약 4조 2,800억으로 4위를, 신흥강국 인도가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13위에 위치한 한국의 강점은 반도체와 K-방산이라는 방위산업입니다. 2025년 우리 K-방산의 수출액은 약 154억 달러로 세계 9위나 10위에 속하며 군사력도 재래식 전력을 기준으로 하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말 K-방산은 전차로부터 미사일, 비행기, 초정밀 무기까지 못 만드는 것이 없을 정도로 세계의 이목과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끔 이런 성장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던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에 대제사장의 종이 길을 베이게 되고 예수님께서 다친 길을 치료해 주시면서 오히려 수제자 베드로를 꾸중하시며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며 죽음을 앞둔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자주국방이 이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제2의 6.25 전쟁을 경험치 않게 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으로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처럼, 가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호랑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장 자랑거리인 K-방산이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강함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6월 호국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은혜로운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 가슴에 품고 감사로 충만한 하루 되길 바라면서요. 더불어 보험이나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936님, 예수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참 큰 사랑으로 저희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보내주셨어요. 두 자리 9507님께서도요. 예수님 늘 사랑합니다.

0: 극동 연구소
1: 극동 랩
0: 극동 랩.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신앙 연구소로 출발합니다. 지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한 그들이 온다. 바로 극동 랩. 한동대학교 RC 전인 연구원 리더십 코칭 우리 이동우 교수님 오셨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힘찬 인사와 함께 우리 교수님 한번 모셔봤는데요. 오랜만에 뵈요. 그간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는 호국의 달을 맞았는데요. 네. 마침 지난주가 어머님이 서춘하신 일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어머님의 섬김 정말 무릎 꿇은 그 새벽 예배를 저희 가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0: 네.
1: 우리도 어머님을 닮아서 잘 맞아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네. 각오를 다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귀한 내용 전해주셨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저희는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선대가 이렇게 읽어준 그 감사와의 그 희생, 그 희생을 기억하고 저희가 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감사함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귀한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은혜 전할 수 있어서 더불어 큰 기쁨인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교수님이 전해주실 감동과 은혜 가득 누리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 극동 랩 한번 떠나볼까요?
1: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지금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1802님 샬롬, 예수로 이행시 자연스럽게 센스있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외쳐보는 피곤한 아침, 수고했던 한 주를 뒤로 하고 이번 한 주도 파이팅! 이라고 외쳐줬습니다. 야야, 예수 이행시 거의 최고인데요. 우리 1802님 감사합니다. 예 외치면서 한번 나아가 볼게요. 좋습니다. 한동대학교 이동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 랩. 본격적인 나눔 전에 그럼 먼저 선물 소개 듣고 오실게요.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떼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두 자리 2642님께서도요 예수 두 글자로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교수님 제가 운을 한번 떼어볼게요. 자, 예.
2: 예수님을

0: 만나보세요.
1: 수.
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시랍니다.
1: 할렐루야, 아멘. 와, 이게 전도 구호로도 한번 이렇게 이행시를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이륙사님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편히 쉬게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아멘. 우리 이륙사님 감사해요. 제가 이거 어디에 적어둘게요. 나중에 또 써야겠다. 자, 오늘은 또 예수 두 글자로 출첵제 시어 받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두 글자 예수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교수님, 아, 제가 522님께서 보내주신 이 멋지고 훌륭한 문자를 제가 도저히 제 입으로는 못 읽겠어요. 그러나 누군가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부탁드려요.
0: 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가장 나른한 월요일 보석 PD님의 굿복복 목소리로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우리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1: 파이팅해요.
0: 파이팅해요. 예,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수많은 세월 속에서도 여전히 제 삶의 가장 깊은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1: 가장 깊은 위로이자 소망입니다. 아멘. 야, 우리 오이님도 그렇고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 어쩜 이렇게 월요일 이 이른 아침부터 은혜와 이 센스가 충천하실까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오이님 정말 국보급 센스세요. 감사합니다. 자, 교수님, 네. 지난번 우리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오늘의 연구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홀리스틱 코칭과 이 실천적 START, 스타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었죠? 네.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홀리스틱 코칭. 네,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코칭을 하라는 주제였고요. 네. 스타트라는 것은
1: 네.
0: 네, 강점으로 스타트,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강점으로 시작하라라는 말씀이고요. 그 스타트, S,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를 잘 인식하라.
1: 네,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0: 예, T, 타겟,
1: 타겟,
0: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라.
1: 네.
0: 그 다음에 A는요, accountability, 하나님이 주신 이 땅 속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리고 R은 relationship, 관계,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T는 thriving,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 번영하라는 말씀입니다.
1: 맞습니다. 이렇게 또 스타트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담아봤고요.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셀프 어웨어니스예요. 나 자신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요거에 대한 이런 활동들 현대에 참 많은데 그 첫 단계 셀프 어웨어니스, 세상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어떤 영성으로 저희는 깨달아질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스스로 깨우치라고. 우리는 다릅니다. 바로 주님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깨우치게 시켜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자, 오늘은 그 홀리스틱 코칭을 넘어서서 그 강점을 찾아가는 또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2312님, 예수로 충만하신 주님, 수많은 사람을 살리신 주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또 예수로 멋진 이행시 보내셨고요. 3924님, 샬롬, 감사는 아름다운 인격을 풍성히 채워가는 큰 그릇이다.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 그 어느 곡도 좋으니 듣고 싶어요.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또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그 찬양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나눌게요. 4557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길 기도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라고요. 4557님 또 귀한 문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지난번 내용 복습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 올바른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런 올바른 리더십을 어떻게 함양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나눠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방송가족분들께서 일종의 좀 리더십 코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 나눠주실 내용 제목부터 참 흥미로워요.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 흔히들 각자가 타고난 재능들 있지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그 제

0: 기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내게 어떤 재능들이 있는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DNA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0: 네.
1: 모든 사람은 생각하고 또 감정을 느끼고 행동하는 패턴이 다릅니다.
0: 네.
1: 이런 패턴 속에 자신만의 재능이 있습니다.
0: 재능이 있죠.
1: 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0: 오해를 해요.
1: 운동을 잘하고 또 공부를 잘하고 운동과 악기를 잘 해야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만드시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각자 가장 좋은 것으로 재능을,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0: 다 있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 재능을 빨리 찾아서 자신만의 탁월한 강점으로 개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0: 네, 빨리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때로는 조바심이 나요.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있다고는 하는데, 주위에서는 있다고는 하는데 나 스스로는 도저히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위 그 인생에서의 방황을 겪게 되죠. 그 인생에서의 방황을 끄쳐주게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치게 되는 시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는 그 순간이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과연 이 재능 발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좀 있을까요?
1: 네, 제가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0: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1: 네, 다섯 가지 선물입니다.
0: 무려 다섯 가지의 선물을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1: 네. 그래서 저하고 한번 같이 입으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볼까요?
0: 네.
1: 끌 예, 빨
0: 몰
1: 순
0: 만
1: 네, 이 다섯 가지 선물입니다.
0: 한 번만 다시 뭐예요?
1: 예, 끌
0: 빨
1: 몰
0: 순
1: 만입니다.
0: 끌, 빨, 몰, 순, 만.
1: 네,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예수처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 흥미로워요.
1: 네, 먼저 한번 운을 띄워주십시오.
0: 아, 운을 띄워드리겠습니다.
1: 네, 끌. 네, 끌리는 일에 나의 재능이 있습니다.
0: 아, 끌리는 일에 내가 뭔가 이렇게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이렇게 끌리는 일에.
1: 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이 확, 눈과 마음이 확
0: 사로잡히는
1: 일에 예, 나의 재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0: 거기에 나의 재능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1: 네,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다음번에 다음 것도 한번 제가 한번 외쳐볼까요?
1: 네.
0: 빨
1: 빨리 뭔가를 쉽게 배우는 일에 나의 재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0: 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 언제 이거 이렇게 깨우쳤어?
1: 맞습니다.
0: 누군가는 게임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네. 빨리 배우는 일에. 네, 그 다음
1: 몰입입니다.
0: 몰입.
1: 네. 뭔가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잠 졸리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뭔가 하는 일에 재능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순.
1: 순, 순간적으로 번쩍하고 좋은 결과, 성과를 내는 일 속에 재능이 있습니다.
0: 아, 또 성과까지 낼 수 있으면 거의 그 재능인 게 확실시 됩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1: 만족감입니다. 무엇보다 이 일을 하고 나면은 만족감이 높아서 계속해도 지치지도 않고 다시 그 일을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네, 마음이 들 때 재능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듣고 나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끌빨 몰순만, 이게 과연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타당합니다. 먼저 끌리는 일에, 그리고 두 번째 빨리 배우는 일에, 그리고 몰입할 수 있는 것에, 그리고 순간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만족감까지 높다. 그런데 교수님, 이 다섯 가지를 한 번에 다 충족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두 가지만, 뭐 세 가지만, 한 가지만 충족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재능에 대한 힌트가 있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만, 그 작은 실마리만 있더라도 분명히
0: 그렇죠,
1: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실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0: 맞아요. 이건 실마리예요, 여러분. 힌트입니다. 저희가 도저히 어떻게 내 재능을 알아가고 찾을 수 있을까 막연해질 때 이 끌빨 몰순만을 통해서 한번 적어도 보고

0: 생각도 해보면서 되뇌이기도 해보면 그게 일종의 힌트가 돼서 아, 나 이런 재능이 아, 나 이거 재능이라고 할 수도 있었겠다. 그런 또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뒷자리 9507님 끌빨 몰순만 적어서 보내주셨고요. 예수님 만나면 수지 맞습니다. 6809님 맞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뒷자리 우리 2312님 끌이라는 말에 빨리 뭔가 배우게 될 것 같아요. 몰입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푹 빠져서 순간적으로 뭔가 만족감이 높이기 때문 아 끌빨 몰순만을 거의 와. 풀이를 해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이들로부터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한 두 가지 사례가 생각이 납니다.
0: 네.
1: 첫 번째 사례는 저희 학생이었는데요.
0: 예.
1: 이 친구는 줄기차게 교수님 저는 기업에 가서 경영관리 기획, 회계, 재무 이런 관리 업무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 졸업 후에도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렸는데 3년 동안 원하는 부서에서 한 번도 면접조차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0: 아, 계속 그 낙방을 했군요.
1: 네,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친구를 제가 만났고 코칭을 하는 과정에 이 학생이 사람을 좋아하고
0: 네.
1: 또 사람들과 함께 일할 때 굉장히 에너지가 높고 특히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0: 예.
1: 뭔가 설득을 하고 그 함께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었습니다.
0: 이 학생의 달란트, 재능이었네요.
1: 네.
0: 사람을 좋아한다.
1: 사람을 좋아하는
0: 아.
1: 네. 그런데 이 친구는 사람이 아니고 숫자를 다루는 부서에 가고 싶었던 거죠.
0: 아, 계속해서 이제 지원했던 거는 네. 숫자와 관련된.
1: 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가족 이야기를 슬슬 하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 친구의 어머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이 어머님이 20년째 영업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어머님이 그렇게 고객을 좋아하고 고객이 뭐 아프고 슬프고 힘든 일이면 밤이든 뭐 휴일이든 뛰어가서 잘 섬기는 그러니까 판매를 넘어서 고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었어요.
0: 예, 그러니까 어머님께서요.
1: 네, 어머님께서. 그런데 이 친구가 그런 어머니를 너무나 존경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어머님의 그 사람을 좋아하는 DNA가 이 친구한테 가득 담겨져 있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제가 이 학생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야, 업무를 한번 바꿔보자. 영업직으로 바꿔서 대기업에 원서를 냈는데 면접 과정에서 임원분들께서 이 친구의 강점을 알고 특히 그 어머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영업으로 연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합격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0: 그 면접 자리에서요?
1: 네.
0: 그래요.
1: 그러니까 숨겨진 강점을 알고 그 강점을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일에 도전했을 때 3년 동안 안 되던 취업이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0: 와, 정말 멋진 케이스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우리 그 학생분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계속해서 이제 영업직이나 어떤 숫자와 관련된 부서 그냥 네. 멋있어 보이고 내 과에 맞으니까 경영 쪽이니까
1: 네.
0: 의뢰 난 거기 가야지 하면서 했지만 계속 이게 뭔가 어그러지고 아, 나 이거 좀 맞지 않는 거를 본인도 좀 알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순간에 아, 내가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나의 어머님께 내가 이런 좋은 달란트를 DNA로 물려받았구나를 우리 교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끌빨 몰수만 한 겁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의 재능을 숨겨있던 그 원석 보석과 같은 재능을 발견했고요. 그를 통해서 도전하니까 그 자리에서 합격의 영예를 누리게 됐더라.
1: 네.
0: 그런 가슴 벅찬 스토리 나눠주셨어요. 뒷자리 우리 3072님께서요. 끌빨 몰순만 끌리는 일에 나의 재능이 있다. 빨리 뭔가를 쉽게 배우는 일에 나의 재능이 있다.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배고픈 줄도 모르고 하는 일에 재능이 있다. 순간적으로 번쩍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재능이 있다. 만족감이 높아서 계속해도 지치지 않고 다시 그 일을 더하고 싶은 것에 재능이 있다. 적다 보니 하느님이 주신 재능이 선명해지네요. 감사합니다 하트. 예수님으로 충만한 오늘 보내세요.

0: 3072님 보내주셨어요. 와 교수님 우리 3072님처럼 끌빨 몰순만 이 숨겨진 그 의미를 한자 한자 적으면서 적음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분명히 숨겨져 있던 그 원석과 같은 재능을 이 학생과 같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두 번째 케이스가 궁금해요.
1: 네,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남학생의 이야기입니다.
0: 남학생이요?
1: 네, 근데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남학생이었습니다.
0: 네.
1: 근데 이 학생의 꿈이 패션 모델이었습니다.
0: 패션 모델이요? 네네네. 와, 막 상상이 가는데요.
1: 네, 누가 봐도 오, 저 친구 모델이야, 연예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교수님 저는 패션 모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 학생을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 실은 외향적이기보다는 네.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0: 그래요.
1: 굉장히 조용하고. 그 수업을 할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또 자기 일을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잘 조사하고 분석하고 발표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너의 강점은 이렇게 외향적이고 또 어떤 조명을 받아서 남들 앞에서 잘 드러나는 일도 좋겠지만 도리어 사무관리직으로 일을 하는 것도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0: 대단히 꼼꼼하고
1: 네. 아주 디테일하게 관리를 잘하는 그런
0: 관리를 잘한다.
1: 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친구도 여러 번 패션 모델에 지망을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0: 네.
1: 그래서 업무를 전환을 해서 반대로 관리 사무직으로 지원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을 잘 찾아서 그 희망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를 발견하게 됐었습니다.
0: 네. 또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들어보니까 한 가지 또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생각하고 바라는 어떤 이미지나 바라는 바하고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그 이미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런 강점과 장점들이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다.
1: 네.
0: 하지만 그때는 나 자신에서 좀 더 눈을 들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그런 평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또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1: 네, 그렇습니다. 그 나를 바라보는 나가 있고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있습니다.
0: 네.
1: 예, 사각지대. 예.
0: 사각지대. 그렇죠.
1: 예, 블라인드 스팟이 있는데요. 그럴 때 가장 나를 잘 아는 예, 부모님, 또 친구들, 또 선생님, 교수님들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혹여라도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잘하지? 뭐 자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오늘 우리 끌빨 몰순만 한번 이렇게 적어보면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서로 진중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이 학생들과 대화를 하셨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그 강점들을 숨겨진 그 보석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교수님 또 생각이 우리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 3년간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셨던 게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편안하게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완전 무장해제를 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깊은 생각과 또 속마음을 나눌 때 그런 숨겨진 하나님의 보석 보물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0: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사랑해서 사랑의 눈으로 오랫동안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일종의 끌빨 몰순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청반지축이었던 우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 방송가족분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우리들만의 장점, 재능, 강점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막 기대가 돼요 교수님. 저 집에 가서 끌빨 몰순만 할 거예요. 한 번 더 나눠주실까요? 끌빨 몰순만이 무엇인지?
1: 네, 끌리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0: 네.
1: 빨리 배우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몰입하는 그 일에 재능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번쩍 좋은 결과를 만드는 일 재능을 찾을 수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만.
0: 만.
1: 네.

0: 깊은 만족감을 느낀 일 속에 나의 재능이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핵심 항목을 통해서 우리 재능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달란트 분명히 있어요. 오늘은 한동대학교 RC 전인연구원 리더십 코칭 우리 이동우 교수님과 함께하는 극동랩 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나눠주신 내용 녹음 파일로도 받아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연구 두 글자와 메일 주소 꼭 보내주시고요. 더불어 우리 실시간으로 교수님께 좀 전인 교육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 리더십 코칭 받고 싶으신 분들 사연 올려주시면 교수님과 함께 솔루션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에 교수님 오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번 나눠주실까요?
0: 네, 그 강점으로 시작하라. 네, 스타트 모델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쓴 책 강점으로 네. 강점의 발견
1: 강점의 발견
0: 네 책을 오늘 사연 주시는 분에게 선물로 예. 드리겠습니다.
1: 한 분께 드릴 수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강점의 발견이고요. 새 책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정성으로 또 집필하신 책이에요. 아 제가 이렇게 목차를 좀 이렇게 책 판매 사이트에서 쭉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해서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지금 뭐 대입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진로를 탐색하고 있는 우리 자녀분들이 있다 하면 또 선물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점의 발견이라는 도서도 선물로 드릴게요. 이 한 분은 어떤 뭐 질문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의 그 연구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 선정해서 강점의 발견 책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스멀스멀 다가오는데 월요일 시간 참 빠릅니다.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오늘의 이 한 문장이어도 좋은 이런 인사이트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나눈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이 신앙적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0: 네.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면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과연 그렇습니까?
1: 열심히만 하면 과연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
0: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재능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강점을 발현할 수 있는 일에 끌빨 몰순만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하고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1: 네, 끌빨 몰순만을 해야 됩니다. 끌리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빨리 배우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몰입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순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만족감을 주는 일이 무엇인지들을 탐구하고 서칭하면서 오늘 이 하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요 교수님 이 끌빨 물순만을 통해서 우리가 찾게 된 이 재능 이 재능을 갈고 닦으면 강점이 되잖아요. 이 강점을 통해서 저희가 이루는 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사역이 아닐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약점을 보완하여 평균을 만드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1: 네.
0: 타고난 재능의 노력을 꼽아요 탁월한 강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방송가족 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 네, 이런 강점들 여러분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자 그렇게 발견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달란트, 강점을 통해서 토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또 믿음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나아가실 우리 방송하실 분들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요. 뒷자리 9507님, 교수님 읽고 싶어요. 저 신앙책 좋아해요. 그리고 딸에게 20살 된 딸에게 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7951님, 아침에 아이와 같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도 끌빨 몰순만을 생각하면서 본인의 재능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정말 그 따님의 재능을 잘 찾기를 바랍니다.
1: 네. 네 재능을 찾고 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담대히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연구라고 또 녹음 파일 받고 싶은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막 보내주고 계신데요. 연구라고

0: 메일 주소와 함께 지금도 보내주시면 오늘의 녹음 파일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교수님, 한 분 선정해서 또 이 강점의 발견이었죠.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 분 추첨해 주실까요?
1: 네, 2675번.
0: 아, 네. 새싹분이세요. 우리 2675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끌빨 교육이라고 보내주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2675님 선물 축하드리고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교수님, 오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타고난 재능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방법과 구체적인 사례들은 어땠는지 한번 다채롭게 나눠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네, 오늘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끌빨 몰순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녀의 강점, 나의 강점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귀한 쓰임받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더 잘 발견하게 되는 그런 복된 기적의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발견한 내 자신의 강점, 재능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방송가족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교수님과 함께 매달 한번 월요일 아침 열겠습니다.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오늘 받은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해요. 더불어 자녀들을 올바른 리더로 양육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나 자신이 예수님 닮은 참된 리더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문자로 나눠주세요. 교수님과 함께 그 솔루션을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말씀, 아멘.
0: 아멘입니다.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동랩의 한동대학교 리더십 코칭 이동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깊이 있는 나눔 전해주셔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그럼 저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를 방치하지 않고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첫째, 쓰디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20절에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고해요. 지난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누이 동생 다말을 사모하다가 병이 났잖아요. 그러자 그의 친구 요나답이 강교한 꾀를 제안했어요. 암논은 그의 말대로 병든 채 하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하여 다말을 자기 침실로 오게 한 뒤 억지로 동침했어요. 그러고는 오히려 미움이 사랑보다 더 커져 다말을 내쫓고는 문빗장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자초지종을 들은 압살롬이 수치를 당한 누이 다말을 위로하고자 누이야 근심하지 마 내가 너의 원수를 갚아줄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압살롬은 동생을 끔찍하게 아끼는 오빠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사랑도 위로도 아닙니다. 새로운 폭력의 시작이기에 오히려 더 큰 근심을 가져올 뿐입니다. 압살롬의 말을 들은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지요. 왕의 딸로서 세상 부러울 게 없던 그녀가 처량하게 된 이 일은 역설적으로 축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셨어요. 다말은 이 사건을 통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경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지만 암논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밧세바와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죄 때문에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과 살을 구분하지 못한 채 가문의 치욕을 은폐하려고만 했어요. 아들 암논을 진정 사랑했다면 죄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 그를 돌이켜야 했지만 다윗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범해요. 이에 압살롬도 암논을 미워하지만 잘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가슴 깊이 숨기고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차라리 다윗에게 가서 분통이라도 터뜨렸다면 관계가 회복될 여지라도 있었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사귀는 독한 미움은 결국 살인이라는 쓰디쓴 죄의 열매를 맺고 맙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한 분노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압살롬처럼 마음속에 쌓아두고만 있지는 않나요?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둘째, 복수로 인한 불행을 낳습니다. 그 후로부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2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다윗과 암논, 압살롬에게 회개하고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하지만 압살롬은 그 긴 시간 동안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미움을 간직하면서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합니다. 23절, 24절에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라고 해요.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다윗이 거절하자 압살롬은 집요하게 간청해요. 결국 다윗은 암논을 포함한 모든 아들을 보냅니다. 다윗은 암논의 범죄에도 이용되었고 이번에는 압살롬의 복수에도 이용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적 성전을 지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혹독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허락하십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암논을 향한 살의를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이 압살롬에게는 얼마나 큰 저주였겠습니까? 당하는 입장보다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복수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더 불행합니다. 망치로 조개를 깨려고 하면 조개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소금물에 담가두면 저절로 입을 열지요. 분노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는 억압하거나 위장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이밍에 부드러운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표현하되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즉시 해결해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는 타이밍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간청에 못 이겨 해가 되는 결정을 한 적은 없습니까? 내 속에 오랫동안 품은 미움과 분노가 복수로 이어지지는 않았나요? 직장과 대학원에서의 훈련으로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직장 생활 8년 차로 유능감과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던 저는 업무 하나하나를 꼼꼼히 점검하는 상사와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제 나름대로 높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에 상사의 반복적인 확인은 부담으로 다가왔지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 전에 업무 보고를 마쳤음에도 상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왔고, 저는 퇴근 후 연락은 불편하다고 표현했어요. 그 일을 계기로 직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함께 기도하던 중 월급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러나 대학원 생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학회 업무와 논문 일정 속에서 또 다른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직장보다 더 까다로운 학회 업무를 통해 하나님은 제게 말씀 앞에 멈춰서는 연습을 시키셨어요. 작은 부당함에도 마음이 요동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된 거예요. 23절에서 암논의 죄는 2년 동안 다뤄지지 않아 압살롬에게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저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간 제 기준과 판단을 앞세워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요. 중간 관리자의 위치가 된 지금 후배들을 보며 나만 옳다 여긴 치기 어린 제 모습이 떠올라요. 죄의 삭슨 사망임을 기억하며 이제는 미움과 불편함을 묵혀두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받고자 날마다 큐티하며 적용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의 적용은 동료와 저의 의견이 다를 때제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먼저 직장, 가정, 교회에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언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입니다. 28절에서 압살롬은 종들에게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고 명령해요. 모든 것을 치밀히 살피고 연구해서 디데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를 기다립니다. 암논은 마치 2년 전의 일을 까맣게 잊은 듯 완전히 술에 취해 방심하지요. 결국 압살롬의 종들은 압살롬의 명대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처벌하지 않으니 자신이 대신 처벌하는 것이라며 그럴듯한 명분을 제시하지만 이런 복수는 사랑도 정의도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죄를 낳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압살롬은 겉으로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얻을 만큼 나이스하고 매력적이었지만 속으로는 시퍼런 칼을 품고 있었어요.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이 사건들은 사실 다윗의 죄에서 시작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과 분노로 덮으려 할때 나도 무너지고 가정도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방치한 죄의 결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감춰진 내 죄를 드러내어 회개함으로 미움과 분노에서 자유하게 되고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오늘 다윗 가문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보며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 역시 자녀들의 죄를 보며 다윗처럼 분노하면서도 정작 마땅한 훈육을 하지 않아 회개로 나아가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를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복수의 칼을 품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식구들과 지체들을 조종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심판하려 한 저희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백데나리온 빚진

0: 자를 용서하길 원합니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문제가 구속사로 해석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울릉군 기독교연합회 주최로 초여름 힐링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울릉 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찬양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구자옥 목사부터 다수의 드라마 OST를 발매한 가수 홍대광 그리고 찬양팀 헤세드까지 함께하며 풍성한 시간을 보냅니다. 무료로 진행되고 울릉 군민이라면 누구나 관람 가능하오니 초여름 힐링 콘서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용황제일교회에서 교회 창립 5주년 감사예배 및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열립니다. 6월 21일 주일 오전 11시에 감사예배가 진행되고 오후 7시에는 김관성 목사 초청 전도집회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흥해제일교회에서 6월 한 달간 30일 캠페인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진행합니다. 5월 31일 주일부터 6월 27일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금요성령기도회, 구역예배 그리고 2명 이상의 VIP 작정 등 다양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61-7521번 흥해제일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룡포 제일교회에 양산 온누리교회 발열치유 봉사팀이 찾아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가 진행되고 6월 27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발열치유 마사지뿐만 아니라 헤어 염색, 헤어컷, 사진 촬영이 진행됩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시길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6-3512 구룡포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교육자원부 중고등부 연합회 주최로 2026년 다음 세대 연합수련회가 열립니다.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를 주제로 7월 29일 수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한동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손경민 목사, 김선교 선교사, 움직이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상인 목사 등 다양한 강사가 함께하며 은혜를 전합니다. 초교파 중고등부 학생, 청년, 교사, 교역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4515-77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포항지회 주최로

0: 장성교회에서 복음과 전도 훈련 캠프 교회연합 여름성경학교가 열립니다. 7월 31일 금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무박 2일로 진행되며 스킷드라마, 레크리에이션, 뮤지컬 공연, 교회별 장기자랑 대회 등 다양한 활동이 준비됩니다. 교사를 포함해 선착순 250명을 모집할 예정이오니 은혜의 시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7174-469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연일교회에서 남성 관리직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일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며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교회 관리, 교회 행사 지원, 차량 운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5-8066 포항연일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1979년 창립 이래 청소년 건전문화 형성과 지도력 양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활동, 소외유혹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YWCA는 회원운동체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함께할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YWCA 회원은 각종 강좌와 프로그램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소식지를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7월에서 10월까지는 포항시 거주 미혼남녀 대상 양성평등한 가족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한 청년공간 프로젝트를, 더불어 포항시와 함께하는 포항시 여성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와 기후위기 대응과 일회용 페트병 사용 최소화를 위한 시민참여 환경 캠페인인 우리 동네 오아시스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054-274-44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있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현이 일곱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께서요 자기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소개하신 겁니다. 나는 이러한 것으로 너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즉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으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시는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예수가 소개하는 자기소개, 나는 너희 가운데 이러한 존재로 왔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이러한 목적을 가지셨습니다라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예,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문제는 표면적으로 혹은 기본적인 것만 알고 깊이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원하는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어설프게 알고 조금 아는 것만 가지고 멈춰 있으니 늘 그 삶의 자리가 예수를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래서 늘 자신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할 때 신앙은 자라나기 시작하고 신앙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복음서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에, 예수님을 아는 것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7주 동안에 여기 요한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 모습들, 에고 에이미에 관하여서 그가 어떠한 분인지 알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오늘 본문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를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언제 나왔느냐?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 날에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 들판에 모여있던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하는데 그 허기짐과 혹은 굶주림에 직면해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가져왔던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인 모든 사람에게 떡이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술을 장정만 5천 명이 남고도 12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이날에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떡에 관한 기쁨, 그 떡을 주시는 이 주님에 관하여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 저분을 우리 옆에 두기만 하면, 저가 우리의 왕이 되기만 하면 우리는 평생 떡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서 예수님을 붙들어 자신들의 임금을 삼기 원하는 거죠.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아닙니다. 그 손에 들려졌던 떡인 거죠. 그래서 떡에 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제로부터 하루가 지나기까지 이 사람들이 여러 이 갈릴리 바닷가 주변을 헤매다가 마침내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주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라고.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찾아 나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님을 찾는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랍니다. 떡 때문에 찾고 있다고 말한 거죠. 이 말씀은 좀 이상합니다. 어제 분명히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주의 손에 들려있던 그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을 다 보았는데 주님은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은 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들의 상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이 표적에 관하여 저들이 지독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그 참된 의도를 알지 못

못하고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떡에 관한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여기에 이 표적에 관한 차이점, 주께서 그들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과 또한 그것을 보고 헛되이 기대하는 사람들의 이 차이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것은 저들에게 떡과 물고기로서 저들의 배를 불리려 하는 까닭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라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손에 들려졌던 떡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 유대인들은 떡에 집착합니다. 계속 주님 그 떡을, 주님 그날의 그 떡을 우리가 또다시 먹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먹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떡 주는 분으로 계속 그렇게 규정하고 싶어하는 거죠. 예, 온통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했던 겁니다. 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그 떡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 면목을 보지 못하고 오직 떡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아주 확언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썩어질 양식, 그것만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두라고, 거기에 마음을 둘 것을 요구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은 육신으로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도외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중요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관점과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왜요? 너무 떡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이 모습에서 우리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러면 떡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만 지금 떡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도 주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온통 관심이 세상 앞에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참 크게 한탄합니다. 여기 나와서조차 돈, 명예, 권력, 하나님 이것 주셔야 됩니다라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떡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떡 먹을 목적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목적에 그렇게 갇혀졌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은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온통 떡, 세상의 헛된 관심들로 있었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와서조차도 떡을 달라고 구하는 이 어리석고 안타까운 모습을 답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주기 원하는 이 양식은 이미 주님 안에서 그분이 지금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엔 전혀 관심이 없고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떡, 그 떡이면 된다라고 오히려 그 주님이 더 크고 더 놀랍게 주길 줄 수 있는 그것들은 받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너희의 시선, 너희의 관점을 오직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떡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이제 그것을 주실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바뀌어져야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기 원하는 참된 은혜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바로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다는 겁니다. 인자는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다면 바로 그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분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를 알게 하려고 한 주신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과연 저 작은 떡을 가지고도 사람을 먹이는 저분이라면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과연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가?

주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을 기대함으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떡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죽어감과 너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나는 막아서려고 너희에게 영생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계속 하늘의 그 신령한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세상의 것들로서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의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뭐라고 물어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앞에 나오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말로 알아듣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얻겠습니까? 라고 접근 자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면, 우리가 무슨 일들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마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처럼, 대가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오셨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자꾸 이 관심을 끌려하고 여기로 자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뭐 하면, 너희가 교회다 이거 하면, 너희가 어떤 거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이거 악한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바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도가 뭐냐? 그 모든 일보다, 그 모든 중요함보다 가장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보내신 그의 아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무리 이 교회와다 천금을 내놓는지 뭐한들 그게 하나님 앞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믿음으로써 나와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의 그 수고는 헛된 것에 불과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시작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혹은 그 구원의 시작점에는 반드시 이 믿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그 일이라고 하는 말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 여기 일은요 아주 명확하게 그 일, 성경의 문법적으로 보면 단수로 하나의 일밖에 없습니다. 사실 앞에 여기 유대인들이 질문했을 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거긴 복수예요. 어떤 일들을 하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면 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관점을 가지고 말할 때 예수님은 오직 하나의 일, 그 일은 뭐냐? 오직 믿는 것, 믿음의 일,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는 것을 좀 오늘은 좀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믿음 그러면 자꾸 추상적으로 접근하는데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오늘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첫째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임재를 신뢰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그것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기에 믿음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또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느끼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를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의 주님 되셨다. 내 삶에서 이전까지
회사가 혹은 나의 물질이 혹은 어떤 것이 나의 주인 노릇하며 나를

끌고 갔을지라도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바로 믿음의 사건인 겁니다. 성경은 믿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관한 추상적이고 어떤 은유적인 해석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여전히 못 알아듣으니까 뭐라고 말하냐? 믿을 표적을 주세요. 믿을 만한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 이 말 듣고 참 경악했습니다. 바로 어저께 그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들고 5천 명이 먹는 그 기적을 보고 그것 보고 나서 주님 우리의 왕 되달라고 우리에게 쫓아다니던 사람이 여기 와서 또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믿을 만한 표적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즉 어제의 믿음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에 관하여서 잘 생각하길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뭘 보면, 내 꿈에 한번 나타나면 나는 그때부터 믿겠습니다라고. 아니요, 여러분, 안 믿을 겁니다. 뭘 보고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흐려지거든요. 어젯밤의 꿈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려요. 어제 보았든 언제 보았든 간에 그것이 자기 가운데 영향을 줄 때는 믿는 척하지만 시간 지나가면 모른다고 말할 겁니다. 어쩌면 개꿈이었어. 잘못된 거였어. 그렇게 또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이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또다시 달라고 말할 때 결국은 여전히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며 그들 가운데 이 모든 능력을 더하시는 이 구원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현상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어떠냐? 본문을 읽다 보면 참 답답하리만큼 계속 떡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 이전에 모세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가지고 우리를 먹게 했습니다라고 그 떡을 우리에게 다시금 줄 수 없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이 떡타령을 종결시키고 싶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본문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전에 그 먹었던 만나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 그분이 주기 원하는 참된 떡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만나가 아니고 너희가 먹어야 될 참된 떡은 신령한 것으로서 너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진짜 만나야 될 것은 그 세상의 떡이나 만나와 같은 그저 먹고 없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참된 의미로서 그들 가운데 영원히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먹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먹고 배설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의 떡은 우리 가운데 남아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 지금 아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양식이 그들 가운데 공급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들이 그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력인 삶이 여전히 지켜져가고 살아나는 겁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오늘 여기 와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이전에 이 세상에 악하고 이 죽음의 시대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이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헛된 떡을 찾을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생명의 떡을 찾아야 한다고, 그 떡을 찾아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오늘 주님 앞에 있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느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먹음으로, 그분의 은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주님 안에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만족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서조차도 세상의 떡, 썩어질 양식을 혹시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리에 오셨거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기 원하는 것, 생명의 떡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나를 향해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며 저 말씀은 어떻게 나를 다시금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며 일어서게 하는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끼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계속 그 떡에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봤자 그 먹으면 사라질 것이고 내일이면 또 배고플 것이고, 여러분 그 허기진 인생의 삶을 살 뿐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아예 분명하게 그들 가운데 깨달을 수 있게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오늘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를 확언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했는가? 앞에 나오는 떡의 사건도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떡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대부분이 아는 지식, 이 음식 열흘만 안 먹으면 거의 죽어갑니다. 한 40일쯤 굶으면 예,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꼭 이 양식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음식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떡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그분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허기지고 결핍되고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이 어디로 가는지 느낍니다. 무감각하고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서야 할 시간인데 그것이 공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힘도 없고 무너져가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서 주의 음식,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은 썩어질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 굳건한 걸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혼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은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 생명의 양식은 늘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은 안 들어도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며칠 전에 음식을 마음껏 드셨으니까 그래도 오늘은 안 먹고 굶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늘 결핍을 느낍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말씀을 듣는 것에도 이전에도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에도 혹은 장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양식으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그 생명이며 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공급하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기를 통째로 내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렇거든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켜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주님 날마다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주로 공급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이 지켜져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전히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으며 그분을 느끼며 그분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것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채워

0: 주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결핍의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되이 세상 것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 하고 잘못된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했던 사람들,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들이 종종 어이없는 짓들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세상의 쾌락을 쫓고 마약을 쫓고 혹은 젊은인데도 불구하고 허무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을 때 세상으로 채우려다가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공급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여전히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시며 이 떡을 맛본 자들은, 이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자기의 삶을 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복된 삶이 그들 앞에 열려 있음을, 주님은 늘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며 그의 생명의 떡으로 채워지고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주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 자기의 그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써 우리를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게 사귀는 이 은혜의 일을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날마다 주를 느낄 수 있게, 주가 주신 양식을 얻으며 그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 풍요와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영적인 이 빈곤과 이 연약함이 없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말씀의 은혜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